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요한 슈트하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플레더마우스 가운데 안녕하세요 후장님. 소프라노 나탈리 시오케트의 노래와 에릭 라가세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열던 그 순간의 분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얼마나 행복했나요? 뚜껑 열자마자 퍼지던 그 김치볶음 냄새, 친구들과 반찬 서로 이렇게 바꿔 먹던 기억도 나고요. 또 어쩌다 특식으로 이렇게 김밥을 싸준 날이면 아예 열어놓고 친구들 먹게 하라고 한 통, 또 선생님 드리라고 한 통 이렇게 따로 싸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은 배달도 워낙 많고 외식도 흔해졌지만 이 도시락만큼은 이상하게 늘 정겹고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마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담은 그 정성 때문이겠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5: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6: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평동 나비엔
9: 카티 프로 시

테클라 바달셉스카의 소녀의 기도 보내드렸습니다. 조셉 쿠퍼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 곡은 5773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그리고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죠.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죠. 아당 엿장수님이 이남 육녀 12개의 도시락을 싸시던 어머님의 초인적인 삶을 기억합니다. 부뚜막 위에 쪼르르 놓인 도시락, 그 양철 도시락이 생각납니다. 보온 도시락 들고 다니던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 저는 좀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 양철 도시락 봤던 기억은 나지만 전 양철 도시락은 사실 안 써봤는데 오히려 나중에 그 추억의 도시락 막 그런 메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식당 가서 사람들이 도시락 시키면 그 양철 도시락에 나온 밥 먹고 이래서 그랬군요.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그 시절 어머님들. 이 도서맘님도 아당은 늘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둥이 이유식 만들면서 매일 고민되어 우리 엄마는 애 셋 키우며 도시락을 매일 어떻게 쌌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울컥했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들 또 어머니 생각하셨군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이제 급식 때문에 어머니들이 아예 학교 보낼 때 도시락 걱정은 안 하시는데 그 외에도 얼마나 바쁘고 힘든 일이 많나요. 그런데 매일 아침 도시락을 챙긴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어떻게들 해내셨는지 정말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자, 오늘이 5월 21일 부부의 날이랍니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2007년에 제정된 날인데 부부의 날, 오늘 또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부부의 날을 맞아서 손주바보님 또 그레이스님이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그나이 오페라 로엔그린 가운데 신부의 합창 함께 듣죠.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가운데 신부의 합창, 유진 얼만디가 주연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몰몬 태버너클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손주 바보님, 그레이스님이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하늘 가득히님이 부부의 날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오늘 저녁에 술 약속이 있어서 일찍 못 들어가는데 만화님이 오늘 부부의 날인 거 모르겠죠?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동일님 말씀대로 부부의 난을 치르시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부부의 날인 거 알기 전에 약속 잡으신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취소는 못 하실 테니까 대신에 빈손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선물 하나 가지고 들어가세요. 동작님이 왠지 옷 매무새를 고쳐 입고 거울을 보고 참여해야 할 것 같은 아당 본방 사수 시간. 반가워요. 진료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아침 아름다운 당신에게 슬쩍 발을 딛고 인사드림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신가 봐요. 진료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근데 지금 한참 진료 시작이라서 이제는 방송 못 들으실

같은데 그래도 본방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도 꽤 계세요. 우리 야당 들으시는 분들 중에.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20, 30대 때는 그릇이나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가보면 저렴한 것들도 아름답게 보여 혹해서 사곤 했다. 그런데 막상 집에 가져와서 보면 어쩐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것들을 샀다. 내가 이만큼이나 비싼 걸 샀다는 뿌듯함과 너무 비싼 걸 산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싼 것과 비싼 것이 구분되지 않았다. 낡거나 지겨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백화점에서 봤던 그 물건이 중간에 뒤바뀐 게 틀림없었다. 물론 그럴 리가 없다. 오랜 시간 미스터리를 풀지 못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사와야 하는 건 그 물건이 아니라 백화점 진열대의 넓은 공간과 조명이었다.

중요한 건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둘러싼 환경이었다는 것을 천천히 알게 됐다. 집에서 백화점과 똑같이 호화로운 진열 환경을 갖출 수는 없지만 원칙은 분명해 보였다. 바로 간소화. 집을 넓힐 수 없다면 물건을 줄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공간을 충분히 갖고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싼 물건이라도, 아니 싼 물건일수록 백화점이나 박물관의 진열대와 같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때 각각의 물건은 각각의 고유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렇게 나는 적극적인 미니멀리즘을 시작했다.

라비앙 로즈, 장밋빛 인생,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박혜윤의 책 도시인의 월든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우, 참 글이 재밌었어요. 이 책의 부제가 부족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도 다른 사람의 기준일 수 있죠. 내가 만족하면 된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 백화점에서는 그렇게 뭔가 근사해 보였는데 막상 사와서 우리 집에 놓고 나니까 백화점에서 내가 봤던 그 물건이 아닌 듯한 느낌. 또 요즘은 이제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니까 온라인에서 얼마나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찍어놓습니까? 그 사진 보고서 오, 우리 집에도 있어도 예쁘겠는데 하고 주문했는데 갑자기 다른 물건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결국 그 물건 자체보다 그걸 둘러싼 공간과 분위기 또 그걸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더 그렇게 보였던 거겠죠. 미니멀리즘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덜 갖고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잘 보이게 더 아끼면서 살아가는 방식에 가까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뭐든지 제 손에 들어온 물건을 굉장히 아끼는 편이에요. 뭔가 얘가 어떻게 나랑 인연이 됐을까? 옷 한 벌도 얘가 어떻게 이렇게 나랑 인연이 돼서 내가 이렇게 매일 입는 옷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내 물건은 참 많이 아끼면서 사는데 삶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갖는 것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애정 있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오늘 부부의 날이라 많은 분들이 부부의 아주 달콤한 이야기들 보내고 계십니다. 7575번님은 50 넘은 지금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는 남편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같이 나이 들어가는 짠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프지 않고 쭉 친구같이 이대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상적인 부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모습 나눠주셨고 또 0148번님은 여기는 제주도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입니다. 남편과 휴가를 마쳐 이번 주 일주일 제주도 여행 중이에요. 날마다 사무실에서 듣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결혼 29년 차 이제는 애틋한 남편과 함께 숲속에서 들으니 너무 좋네요. 여행을 마칠 때쯤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생활할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지금 조금은 흐린데 공기도 좋고 아 제주도 얼마나 상쾌하고 좋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부부의 날 이렇게 함께 계시니까 오늘 하루 더 특별한 하루 보내고 잘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우리가 그저께 이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서 간주곡 들었죠. 오늘은 아리아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듣겠습니다. 아리아가 아니죠. 합창곡입니다. 주세페 시너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코벤츠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코벤 가든 로열 오페라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요

마다 그 아리아의 초상 하고 있는데요. 이 오페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이렇게 짧게 짧게 한번 메모해서 모아보세요. 그러면 끝날 때쯤은 아마 다들 오페라 박사님 되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곡, 이 오페라 첫 순서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기억나시죠? 그 스토리도 좀 적어 놓으시고, 아, 좋았던 아리아 같은 것도 좀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역할의 그 이름, 극중 이름 같은 것도 이렇게 기억해 보실 수 있으면 기억하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2부에서 또 아리아의 초상 오페라 노르마와 함께하는데 기대해 주시고요. 노랑공주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결혼식 할 때 생각에 눈물이 왈칵. 아까 전에 결혼행진곡 나올 때 보내신 사연이에요. 나의 짝 21년 전 하늘나라로 소풍 간 남편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씩씩하게 즐겁게 또 바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남편도 그곳에서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 또 며칠 지나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잊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직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셨을 때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우리 노랑공주님 따뜻한 커피 한 잔 혹은 시원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드셔도 좋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드볼적의 슬라브 무곡 작품 번호 46 전곡 듣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곡 F장조 템포 디미뉴에토 듣겠습니다. 이 템포 디미뉴에토가 미뉴에트풍의 우아한 춤 리듬이 붙어있는데요. 앞서서 들려드렸던 슬라브 무곡들이 민속적인 열정과 생동감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들으실 이 곡은 훨씬 더 품이 있고 섬세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동유럽의 정취와 빈 고전주의의 우아함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드볼작은 이렇게 소박한 민속 선율 안에서도 어딘가 따뜻하고 고운 품격을 만들어내는데 참 뛰어난 그런 작곡가였어요. 자, 라파엘 쿠벨리기 지휘하는 바이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46 가운데 4번 F장조 템포디 미뉴에토 라파엘 쿠펠리이 지휘한 바이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이 곡은 뭔가 슬라브 색채보다 고전주의 같은 그런 느낌도 물씬 나는 조금은 앞선 곡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좀 뭔가 우아하고 기품 있는 그런 느낌의 3박자 무곡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르로이 앤더슨의 버글러스 할리데이, 나팔수의 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레드릭 페넬이 지휘하는 이스트만 로체스터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죠.

신나는 곡 함께했습니다. 룰루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 프레데릭 펜네르지아는 이스트만 로체스터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오늘 1부 끝곡으로는 제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준비했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 그리고 크로트 헤베스 아들러가 주연은 내셔널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하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천 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시, 김효근 곡 첫사랑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김순영의 노래였고요. 3521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 첫사랑,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첫사랑이면 첫사랑 떠올리시고요. 아니면은 떠올리지 마세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2: 쑥! 실력자!
1: 나의 꿈을 쑥!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0: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서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 공연이 열립니다.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음악적 틀을 제시하는 창작 프로젝트죠. 최수열의 지휘로 함께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시어트입니다. 음악감독 김선아가 이끄는 콜레기움 무지쿰 서울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조재혁의 합시코드, 김다미의 바이올린, 이석준의 호른 연주와 함께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을 연주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서희태 지휘의 KG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핑커스 주커만의 협연으로 베이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주죠. 5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초청지휘 최재혁과 함께 뿔랑의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육중주,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연주합니다.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끝으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 첼리스트 문태국의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과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려줍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팽의 24개의 전주곡 프렐리우드 집 가운데 제 15번 빗방울 전주곡을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와 함께합니다. 기원전 50년경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갈리아 땅의 드루이드교 사제들이 최고의 여사제 노르마의 신탁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국에서 로마군을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원하지만 노르마가 받은 신탁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노르마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사제로서의 순결 서약을 어기고 로마의 총독 폴리오네와 몰래 사랑에 빠져 두 아이까지 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폴리오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노르마는 달의 여신에게 간절히 평화를 기도하는 아리아를 부릅니다.

너무나 유명한 아리아였죠. 카스타디바, 정결한 여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 그리고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한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아주 살짝 지직거림이 들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좀 지직거렸죠. 이게 1954년 라스칼라 극장 라이브 음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전설적인 음원이라서 이 정결한 여신 카스타디바 하면은 아, 모두가 이 음원을, 이 칼라스의 노래를 떠오르죠. 이 오페라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르기 까다로운 곡으로 손꼽히는 한 곡입니다. 노르마의 아주 상징적인 아리아죠. 자, 이렇게 노르마가 조국이냐 사랑이냐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폴리오네의 마음은 이미 그녀를 떠나서 젊은 여사제 아달지사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랑에 빠진 자신의 심경과 또 불길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으면서 자신감에 찬 아리아를 부릅니다.

테너 프랑크 코렐리의 노래 그리고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847번님이 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르마는 조국이냐 사랑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나빠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나쁘죠. 나쁜 남자. 여사제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폴리오네와 사랑에 빠진 아달지사는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죠. 최고의 여사제인 노르마에게 고민을 상담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달지사가 사랑에 빠진 남자가 하필이면 자기 아이들의 생부인 로마 총독 폴리오네라는 사실에 노르마는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절망한 노르마는 배신감에 잠들어 있는 두 아이를 죽이려 하지만 아달지사는 노르마를 필사적으로 만류합니다. 자신이 폴리오네를 설득해서 다시 노르마에게 되돌려보낼 테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깊은 우정을 확인하는 이중창을 함께 노래합니다.

자, 방금 들으신 곡은 아, 정말 아름다운 여성 이중창이었죠. 미라 오 노르마 들어보세요. 노르마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와 메초소프라노 크리스타 루드비히의 이중창, 그리고 툴리오 세라핀이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아름다운 이중창을 함께 노래하죠. 어쩌면 이 장면은 지난번 소개해드린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알마비바 백작에게 맞서는 백작 부인 로지나와 또 하녀 수잔나의 편지 이중창처럼 이 오페라 역사 속 또 하나의 인상적인 여성 연대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누가 그러셨죠? 0626번님이 남자들은 왜 이러죠? 이렇게 여자들은 서로 위하는데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또 남자들의 진한 우정을 그린 오페라 제가 얼른 찾아와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차르트의 또 음악이 재치와 우아함 속에서 여성들의 공모를 밝게 그려냈다면 이 베리니는 훨씬 더 비극적이고 절실한 연민의 감정을 노래하죠. 아달지사는 약속대로 폴리오네를 찾아가서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만 폴리오네는 오히려 아달지사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0: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9: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5: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9: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20: 목요일에 하는 코너 아리아의 조상을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준비를 한 보람이 있네요. 남영란님이 오늘 부부의 날인데 노르마 뭔가를 생각하게 하네요 하셨어요. 그러네요. 이 노르마도 결국에는 뭐 결혼한 부부는 아니지만 이폴리오네와 함께 두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부부나 다름없는데 또 생각까지 또 하셨네요. 서예진님은 오페라 노르마 한편 완전 정복한 듯합니다. 너무 좋은 기획입니다. 다음 오페라도 기대되네요. 배우며 들으니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는 제가 리스트 얘기했더니 피아노 노르마도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곡이 20분 가까이 육박해서요. 한번

되시면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끝곡으로는요, 사랑의 기쁨 마르티니의 플레지르트 다무어로 준비했습니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띄우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

0: 500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계의 멋진 부부 커플이죠. 장항준 감독과 김은희 작가님. 일상에서 보여주는 부부 케미도 참 좋은데요. 장항준 감독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웃는 포인트, 또 울거나 분노하는 포인트가 같아야 한다고. 웃는 포인트가 같으면 일상이 즐겁고 울거나 분노하는 포인트가 같다는 건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거라 그만큼 어긋난 일도 줄어든다는 거죠.

부부란 웃음과 슬픔, 분노의 포인트가 비슷해야 한다. 공감하시나요? 뭐 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요. 친구, 가족도 비슷하죠. 그러고 보면 웃을 때 함께 웃고 슬플 땐 같이 울고 때론 내가 속상하면 나보다 더 속상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도 결이 맞는 사람들인 거 맞죠?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첫 곡은 안녕 헤이즐에서 들었습니다. 에드 시런의 All of the Stars.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화에는 참 잘 맞는 사람들이 잘 나오는데 안 맞다가도 다 맞아지고, 그쵸? 군자맘님, 맞아요. 가치관이 비슷해야 평화로워요. 이병희님, 맞아요. 잘 맞아야 하는데 우리 부부는 로또예요. 안 맞아요. 여기 모인 영음이들은 결이 잘 맞겠죠? 초코루이맘님, 안녕하세요. 강희님, 오늘도 촉촉한 비모닝입니다. 맞아요. 친구든 부부든 연인이든 척하면 척, 웃음이나 분노의 포인트가 잘 맞으면 참 좋죠. 아, 저는 몰랐는데 날이 갈수록 이 분노의 포인트가 진짜 가치관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5월 21일.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부부인 분들, 장중 감독님 말씀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그런다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다 맞춰진대요. 그런다던데? 아직 안 맞았다면 덜 오래 살아서? 지금 누군가 갸웃갸웃하고 계신가요? 아니, 그런다더라고요. 네, 뭐 하더라 하는 얘기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네, 또 그런 말 있잖아요. 깎여 나가는 거다. 둥글게 둥글게. 네, 나를 잘 다듬는 무엇이냐, 저것은.

0: 사포인 것이냐 정이냐. 네, 이렇게 생각해도 또 좋게 생각하면 션님 말씀 생각나잖아요. 그 명언 있지 않습니까? 그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만나서, 아니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 만나서 다이아몬드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라고 했나? 그래서 사는 게 참 재밌다고. 네, 남의 속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네, 기타 등등. 또한 수다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는 목요일의 코너죠. 영화 잠시 멈춤도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감동적인 명작이죠. 흐르는 강물처럼으로 함께할게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 9390, 샵 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도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2: 기대세요.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타 시원해 왕왕왕 타왕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와, 엄청 웅장해지네요. 오, 두곡 들었습니다. 마지막 황제 류이치 사카모토의 동명의 테마였고요. 앞서 들은 곡은 베토벤의 열정과 고뇌 그리고 이룰 수 없던 사랑을 담은 영화였죠. 불멸의 연인 중에서 피아노 소나타 14번 중 월광 1악장이었고요. 임윤찬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네. 수피아님, 모처럼 여유롭게 강디 들으며 있으니, 강디 들으며요? 이보다 좋을 수 없네요. 오늘따라 선곡도 굿, 굿입니다. 하셨습니다. 거실이 웅장해졌겠어요? 네. 우도 날씨가 짱인가요? 우도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공주님은 남편하고 잔치국수 먹으러 가면서 듣습니다. 부부의 날 기념인가요? 부부가 잘 맞으세요? 살다 보면 맞춰진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여쭤더니요. 살아보세요가 참 많았고요. 살아보소, 딸기님. 강디도 경험을 해보시는 게 이영우님. 그쵸. 모르죠, 모르기는. 네. 딸기 라떼님, 전 20년 넘게 살았는데 얼마나 오래 살아야지 잘 맞게 될까요? 13년 알고 결혼했는데. 또 다르다면서요. 결혼해서 이렇게 삶이 합쳐지면. 그때 다시 시작이라던데. 맞나요? 윤혜진님, 번호 두 개만 맞아요. 왕짜증입니다. 번호 두 개만요? 이거 무슨 소리지? 네. 영미님, 신혼 때 손편지 쓰고 그랬는데, 이젠 분리수거했어가 사랑 표현이 됐네요. 아니, 사랑 표현은 따로 아닌가요? 따로? 따로 한번 해보세요. 암튼, 울집 양반, 많이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우후. 네. 답장. 답장은 샵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8891님, 오래도록 안 변하니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편해요. 근데 포기하니 맞춰지더라고요. 하셨네요. 흐르는 강물처럼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대사가.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네, 온전히 이해할 순 없어도 온전히 사랑할 순 있다고. 브리짓 존스 일기에서도 나오잖아요. 마크가 브리짓한테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고. 그 대사가 어찌나 좋던지. 그런데요, 친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랜 친구들도 형제랑 똑같아가지고 조금 사랑이라는 말로 덮어서 참고 참고 지내다 보면 탈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풀수 있는 건 풀던가 아니면 한쪽이 아예 퀵 죽는 게 평화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좀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퀵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관계를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결혼을 했든 아니든 말이에요. 오, 1016님 노안으로 잘안 보여 오타가 많습니다. 최강님 방송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편안한 방송 부탁드려요. 감동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힘드셨을 텐데 정성스럽게 쳐주신 문자 너무 감사합니다. 고양이와 개에 관한 진실 이 영화 참 좋아하는데 보셨나요? 중에서 수잔베가 카라멜, 레옹 중에서 스팅, 쉐이프 오브 마이 하트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아까 숫자 두 개가 똑같다는 게 로또를 사셨군요. 숫자 두 개만 맞았다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또 더 사실 건 아니죠. 네, 재미로 하는 거니까. 아니, 세르게이님, 미국 몬타나에서 듣고 계시대요. 감사해요 하셨네요. 세르게이님, 오늘 흐르는 강물처럼 배경도 몬테나인데 반갑습니다. 첫인사 나눠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화 잠시 멈춤 흐르는 강물처럼 만나보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 영화 속 명장면, 명대사를 만나봅니다. 영화 잠시 멈춤. 인생에서 낚아올린 사랑과 이해의 이야기.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이곳은 몬태나주의 블랙풋 강가. 울창한 숲 사이 한 노인이 홀로 서 있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낚싯줄을 감는 노먼. 강물 위로 쭉 낚싯줄을 들이우며 그는 먼저 떠난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존경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름다웠던 나의 동생, 폴.

자, 박자를 잘 세야 돼. 네 박자 리듬에 맞춰서 10시, 2시, 10시, 2시 방향으로 던지는 거야. 낚시법을 모르고 낚시를 하는 건 물고기에 대한 모독이지.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는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플라잉 낚시를 즐기곤 했어요. 그들 가족에게 낚시는 종교와 다름없었죠.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아버지는 낚시를 통해 규칙을 배우고 신의 섭리를 듣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일까요? 폴은 조금씩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벗어납니다. 모범생이던 형 노먼과 달리 자유롭고 열정적인 동생 폴. 월척을 잡기 위한 거침없이 강물로 뛰어들고 자신만의 리듬으로 송어를 낚을 줄 아는 진정한 예술가였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폴의 삶은 불안해 보였어요. 폴, 새로 쓴 가사 얘기를 좀 해주렴. 뭐가 있나? 살인, 열차 사고? 화재 중에 뭐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폴, 네 걱정 많이 했... 아,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오랜만에 왔는데 친구들 좀 만나려고요. 기다리지 마세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모임에선 겉돌고 어머니가 걱정어린 말을 하면 얼른 자리를 뜨곤 했죠. 가족이 닿지 못하는 어딘가로 흘러가 버리는 건 아닌지 불안하던 어느 날 폴은 그만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나고 맙니다.

블랙풋 강가에는 어느새 어스름이 깃들고 고요한 강물 소리를 들으며 노먼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설교를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사랑하는 이가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저 사람을 도우려 하나 뭘 도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를 돕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주려는 것을 거절당하기도 하죠. 먼저 떠난 아들에 대한 회한과 깊은 사랑이 담긴 말. 아버지의 설교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도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했으나 이해하지 못했던 소중한 이들은 이제 다 노먼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노먼은 알아요. 아버지 폴이 그랬듯이,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폴이 그러했듯이 그들 역시 모두 내 마음속에 산다는 걸. 리듬에 맞춰 노먼은 낚싯대를 던집니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 소리, 내 박자의 리듬, 고기가 물리길 바라는 희망, 아버지 그리고 폴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 마침내 모든 것은 하나로 녹아듭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대자연과 가족의 사랑을 담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으로 함께했어요. 와, 진짜 최영은 감사해요. 저는 이 영화를 못 봤었거든요. 리버런스 뚜루인만 많이 들었지. 네, 그것도 최영음 하면서, 최영음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여튼 먼저 지금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에서 노먼이 제시를 처음 만났던 파티에서 흘렀던 곡이죠. 한눈에 알아보잖아요. 자기

아, 그리고 그 어린 노마를 연기한 사람은 어쩐지 나댔지 않았나요? 아, 누구지? 아, 누구지? 전 계속 그랬거든요. 아는 얼굴인데 조셉 고든 레빗이었더라고요. 아역 시절. 고국식님, 흐르는 강물처럼 제가 본 최고의 영화 중 하나입니다. 하셨고요. 보미씨님,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하셨습니다.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0: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11: 새벽반 김치,
10: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12: 절세의 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8: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9: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8: 1인 사장님이라면
19: 얼마?
18: 경리회계는
19: 얼마? 경리
18: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9: 얼마예요?
18: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9: HR365.
20: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19: 얼마나 좋은데요?
2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4: 올바른 품질하면?
25: 올품.
24: 올품하면?
25: 올바른 품질.
24: 그럼 올바른 품질

0: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여러분, 오늘의 끝곡입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 중에서 김민승의 무지개는 있다 띄우겠습니다. 우리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플러스 셀러스.
5: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플러스 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플러스 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0: 정확한 미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날 문득 남편의 아내의 구분 등이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허리 좀 펴라며 어깨를 만지면 왜 그렇고 억세고 딱딱한지. 거기다 그냥 새 거 먹으면 되는데 아이들 남긴 거 아깝다고 먹고 있어요. 아이고 좀 하면서도 속으로 참 짠하죠. 부부를 사자성어로 하면 평생 왼수? 라고도 하던데 평생 왼수로 살아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바로 짠하고 귀여운 거, 안쓰럽고 대견한 거. 어느 날 서로를 보며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걸로 게임 끝. 에휴, 왼수 왼수 하면서도 평생 마주보고 짠하다 귀엽다 하며 살 팔자려니 할 수밖에요.

0: 아이유 임수롱의 잔소리. 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몰랐죠 여러분? 5월은 정말 경제 파탄의 달이 맞아요. 가정을 위한다지만 그게 이제 물론 우리가 뭐 꼭 돈으로 다 이렇게 많이 되잖아요. 막 다 챙겼다 이제 끝났다 했는데 오늘 정 하나로 하면 가만 안 둬. 반짝이는 거 뭐 하나 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어 라고 잔소리 시작이 있죠. 관심 없으면 잔소리도 없어요. 0445님. 부부는 평생 친구. 우리 열많은 조혜님처럼 이렇게 부부가 참 우애도 우애가 맞나? 그렇고 잘 살고 계셔서 뭐 잔소리할 게 없어요. 오늘은 부부의 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8: 백조싱크.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8: 새벽 밤 김치
9: 새벽 밤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6: 유동 골뱅이.
17: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글레오?
1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0: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1: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22: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제이하울 펄앱스러브 김동률 이소은 욕심쟁이 수영 씨 그거 아세요? 부부에게는 측은지심이 있어야 한대요. 5470님 그간 전후회로 살았는데 한 30여 년 살다 보니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남편 오늘 출근하는 뒷모습이 더 짠해 보이네요. 전후회도 좋고 측은지심도 좋고 근데 그 저도 이제는 뭐 십몇 년 됐으니까 그 초반에 막 서로 막 안 맞고 막 이런 것들은 지났죠. 지나고 그냥 아 원래 저렇구나. 그냥 그런 부분은 그런 거고 저에게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맞아 약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아, 이 죽일 놈의 사랑. 그러니까 그 연애하고 했던 그 불타오르는 그 감정을 보통 사랑인 줄 알지만 이 부부 오래된 부부들에게 정말 이 왼수 이런 것도 했다가 아유 나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막 오고 가다 보면은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 간이연님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오늘까지 일주일 병가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와이프 자동차가 배터리가 방전돼서 긴급 출동을 불러 충전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이프 출근하는데 또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긴급 출동을 불러서 충전하고 제가 DIY로 배터리 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와이프는 허리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갈고 남은 돈으로 치킨을 삼... 이러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무리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치킨을 이게 아 진짜 치킨 먹지 마요. 치킨 먹지 마. 이거 지금 허리가 지금 뭐 이게 허리 이거 나가면은 진짜 아니 누굴 고생시킬 아우 남의 집 남편인데도 내가 또 화가 나고 측은지심이고 뭐고 그냥 확 그냥 아우 정말 너무 화가 난다 지금. 간이언님 우리가 치킨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난다고. 커피 두 잔 드릴 테니까 제발 와이프 말 들어요. 응? 들어. 그 배터리 가는 거 조금 좀 돈 더 써서 전문가에게 맡겨요. 아우 나 정말 화가 나네 정말. 내가 진짜 좋게 끝낼라 그랬는데 응? 아름다우게 끝낼라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화가 나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서 부부의 날을 빛내주세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5565님. 한오로에 사랑하게 될 거야. 817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케니지.

0: 미안합니다, 케니지님. 네. 어울립니까? 괜찮습니까? 바로 찾아드립니다. 꺼요 이제. 8440. 오늘 둘이 하나 데이라고 뚜뚜뚜 달달 사랑 노래 가득이네요. 그래서 케니지 음악 틀어봤어요. 또 혼자이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까 아이고 뭐 부부 없는 사람이 이거 순해서 살겠나. 근데 의외로 좀 계셔가지고 그래도 또 우리 솔로분들도 있구나 싶어서.
1: 그러니까요. 남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오늘 방송 못 듣겠네요. 1247님.
0: 그래서 케니지 틀었잖아요. 케니.

0: 나왔다.
1: 어때요? 솔로분들을 위한
0: 게니지. 게니지.
1: 아, 고마해. 고마해. 우린 모두에게 다 잘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서.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 난 남편 두고 치앙마이 혼녀 왔는데. 부부의 날 이렇게 치앙마이 혼자 가는 분들이 계시고. 와, 자유롭다. 자유로워. 이렇게 자유로워요.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부부지만 혼자 여행도 가고. 혼자지만 부부의 날 케니지도 들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자유롭게. 아니 근데 홀가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외롭기도 하고 애들 강아지 이게 순서가요. 애들 강아지 남편까지 보고 싶네요. 우리 블랙 그린티님. 에이그 그래도 남편이 1순위예요.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우리 남편들이 생각보다 여려요. 그러니까 요즘 좀 이렇게 좀 뭐 남편은 뭐 화분보다 못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가 남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 받는데요. 에이 그래 깔깔깔깔 이러지만. 상처받는데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1번은 남편인 거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면 또 뭐 아, 뭐 너만 잘 사냐? 뭐 이러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막 남들 다 그러니까 막 이러고 이러지만 사실은 남편도 내가 1, 나도 남편이 1, 우리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 애들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부인 최고. 최고! 노래는 마주치지 말자. 장혜진의 노래 834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휘성! 결혼까지 생각했어!

0: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0: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NCT 태용의 와일드 듣고 2부에 올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임계월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솔로들을 위한 선물 소개. 괜히지 나왔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정 팜스에서 드리는 한완돈 세트.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리 상품권 드립니다.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0: 사담 맵슐랭 치킨.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사이 그댄 얼굴이 좋아보여 예뻐졌다 넌 항상 내 눈에 원래 과보여
1: 근데 오늘따라 조금 달라보여 유난히 뭔가 더 차가 보여 나를 보는 눈빛이 둥정에 가득 찼어 네 앞에서 난 차가 보여

원더걸스 노바디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비그방그 몬스타 일본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비그방그 마이크로 잭슨 이렇게 부르고 아 올해 1호 PD님이랑 공부해서 서로 시험 보기로 했는데 둘 다 공부 안 했죠? 호호님 수영 씨는 방송 들을 때마다 즐겁게 일하는 것 같아 아유 그런 척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말했죠? 아우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를 몰라요. 어, 여러분들이 뭐 하나 사진 같은 거 던져주면은 그거 갖고 계속 놀리고 계속 우리한테 자기가 달리기 하는데 나와서 응원을 해라고 어쩌라고 하고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사실 이거 즐겁게 일하는 거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전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신세입니다. 남편이 그러네요. 그래 진즉에 간다 했어. 옆에서 보기 아슬아슬했다. 12월까지 정신수행하고 내년에 또 일해. 위로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남편들이 왜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감정적으로 매만져주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은 해결 무조건 뭔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걸로 인식 우리는 그냥 넋두리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무조건 해결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바른 말 그런 말만 이제 따박따박 하면서 우리의 심기를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거든 그냥 아 그랬구나 야 진짜 힘들지. 에이, 또 좋은 일 찾자.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죠. 서로 너무 다른 거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왜 이렇게 다르지? 그냥 달라.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였나? 아무튼 그렇게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 서로 달라. 호호님 그냥 뭐 12월까지든 뭐 이번 가을쯤이든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시기가 뭐 중요하겠어요. 또 내가 일 찾을 때 딱 생기면 또 일하시면 되고요. 그죠? 민호기님 어제 저녁에 33년 전 나의 선택을 후회한다 해놓고는 남편 먹일 흑염소 주문한 나 다들 외근 나가고 혼자 사무실에서 듣고 있는데 노래들이 너무 좋네요. 오늘 땡 잡았다. 자, 우리 호호님, 민호기님 다 커피 두 잔씩 드릴 테니

보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애증으로도 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 서로. 내가 15년 전에 나를, 33년 전에 나를, 내가 그때 가면 등짝을 때려줘도 야 정신 차려라 이럴 것 같은데 그때의 나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신승훈 I Believe, 김지혜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오이사이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머터리 오빵님. 전 초등딸 유치부 아들 데리고 제주도 내려와 있는 40대 휴직 아빠입니다. 엄마는 인천서 돈 벌고 있고요. 내가 이번 주에 애들 보러 온다 했는데 뭐 딱히 뭘 할지 정하진 못했어요. 갈 곳 정해놔야겠죠? 애들이 있어 딱히 부부에 관한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싸우지만 않으면 다행. 근데 왜 제주살이 하려고 이렇게 가 계신 거예요? 어디 갈 곳 정해놓는 것도 필요한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싸워요? 안 돼, 안 돼. 싸우면 안 돼. 떨어져 있는데 잠깐 만났을 때 좋아하고 그래야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부부는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야 싸우든지 웅치든지 간에

뭐 풀기도 하고 안 풀어도 그냥 넘어가면서 또 그렇게 하고 이러지 떨어져 있으면은 이것이 아이들에게도 안 좋고 하니까 어떻게 좀 해봐요. 인천으로 다시 올라가든지 아니면 엄마가 제주도로 내려오든지 어떻게 해보시고 저희는 한우한돈 세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황현자님, 아, 중이 아들과 대화를 하고 싶... 어머, 무슨 소리예요? 외계인인데 어떻게 대화를 해요? 끼링끼링 깨랑깨랑 끼링끼링 깨랑깨랑 이렇게 해도 대화가 안 되는데 아,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늘어놓고 불평만 가득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네요. 신랑과 얘기하다가 교육관이 맞지 않아서 감정 싸움이 됐어요. 우리 둘이는 사이가 참 좋은데 아이들이래는 참 안 맞네요. 먼저 화에 손을 내밀어 계좌에 돈을 쌌더니 웃으며 전화 왔어요. 우리 지금 행복하자. 황현자님이 참 남편한테 돈도 쏘고 이러면 엄마가 굉장히 괜찮은 엄마인데 근데 교육관이 맞는 부부가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 저는 아이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애들이 너무 싫어하는 방향으로 엄마 아빠가 한 길로 쭉 애를 막 밀어붙이면 걔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아빠 둘이 싸울 동안 얘는 빠져나가는 거지. 자기만의 길로.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우리 가족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보는 게 가정 아니겠어요? 한우한 돈을 쏘면서 우리 마음이 넓은 황현자님의 신청곡 우리 사랑 이대로 이해진 주영훈 그들이 사랑하기까지 이승환 강수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7: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6: 1인 사장님이라면
7: 얼마?
6: 경리회계는
7: 얼마? 경리
6: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7: 얼마예요?
6: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7: HR365.
8: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7: 얼마나 좋은데요?
9: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2: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1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2: 왕타 칫솔.
1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3: 시원해.
14: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3: I love you.
14: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4: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5: 유유 제약.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맞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5: 권미정님의 신청곡 박지훈 바디엘스 듣고요. 저는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남편과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주위의 다른 남편이나 다른 아내와 비교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배우자를 다른 남편이나 아내와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옆지기가 아무리 화나게 하거나 속을 뒤집어 놔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2926년 5월 21일은 평화롭고 오붓한 부부의 날이 될 것입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레몬트리 Fool's Garden의 노래 FM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참 부부가 금슬 좋기가 쉽지 않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시정잡배님이 닉네임 좀 바꾸시면 안 돼요? 시정잡배님이 Fool's Garden 보컬이 남자인가요? 여자 목소리 같은데 남자입니다. 가격.

0: 취숙님은 어제 비 흠뻑 맞으면서 내 고향 축구단 응원했습니다. 토요일 결승전 응원도 갈 겁니다. 그러셨어요. 네. 토요일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 축구하는 거 상당히 재밌긴 합니다. 네. 그레이스님은 비교도 싫지만요. 건성으로 답변하는 거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안 하면 돼요. 그러셨습니다. 몇 가지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죠? 네.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 이거 남자분들 특히 건성으로 대답 많이들 하시죠. 나중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배로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알바 중이라 듣기로 함께합니다. 그러셨어요. 자, 한동준 FM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6월 나들이는 고향 가

강남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Aquae Around the World, ATC의 My Heart Beats Like a Drum, 그리고 Smile Butterfly, Venga Boys의 Boom Boom Boom Boom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핑크 공주님이 저는 오늘 부부의 날 기념으로 아침에 안아주었어요. 정원에 있는 주황장미 꺾어다가 책상 위에 꽂아줬고요. 향수 효과 3배입니다. 그러셨어요. 이거 돈도 안 들고 상당히 좋은데요. 6033번으로 결혼 34년 경상도 대구 남편 말도 없고 무뚝뚝 그 자체입니다. 자기야 나 오늘 화장 잘 먹었지? 하고 물어보면 남편 왈 아니 하다하다 이제 화장도 먹나? 이러고 쳐다도 안 보고 얘기합니다. 오늘 부부의 날 남편 좋아하는 감자탕 사가려고요. 뭐 무뚝뚝한 건 어떻게

수가 없어요. 너에게 난 사랑님도 그러고 보니 부부의 날이네요. 우리 33년 됐다 그랬더니 놀라는 남편. 나이 들면 측은지심으로 사는 게 부부죠. 남편 사랑한다. 우리 행복하고 건강하게 앞으로도 잘 살자. 그러셨습니다. 터진 감자님이 저기요 동준님 앞으로 마지막 인사를 한다는 게 2% 문을 열어버렸네요. 얼떨결에 들어왔어요. 온 김에 좋은 팝송 듣고 갈게요. 저 계속 듣고 있기는 해요. 좀 창피하네요. 뭐가 창피해요? 창피하긴. 잘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실 때는 쉽게 들어오셨지만 아니 어쩌다가 들어오셨지만 나가실 때는 쉽게 나가지 못해요. 계속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야 돼요. 터진 감자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듣게 되면은 이 괜찮네 하면서 듣게 된다고요.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보니 타일러의 It's a Heartache, Smokey의 Changing All the Time.

저는 따스한 햇볕이 비치는 정원 벤치에 앉아있고 손끝에 닿는 하얀 머그잔의 온기는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갓 볶아낸 원두커피를 한 모금 머금자 쌉싸름한 맛 뒤에 숨어있던 단맛이 혀끝을 감도네요. 저는 그 순간 향긋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밀려드는 봄의 향연에 빠져들었고 겨울 내내 죽은 듯 누워있던 잔디 사이로 연두빛 새수는 고개를 내밉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봄의 풍경이 저에게는 너무 시려서 눈물이 납니다. 이 예쁜 꽃들이 피기까지 저희 집 마당을 지키던 그 사람의 손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반은 수필가가 된다더니 마흔을 넘기고 50을 바라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사연이고 글감입니다. 제 남편은 말수가 적은 목수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졌고 손등은

가시 찔린 자국으로 가득했죠. 남편은 벤치에 앉아서 꽃을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저를 위해 나무를 깎아 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남편은 작년 이맘때 이 벤치에 페인트칠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앉아 있어도 춥지 않게 밝은 색으로 칠해야지. 이게 그의 마지막 봄인사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굽이 달아버린 남편의 구두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난 그 자리에 다시 봄이 왔네요. 세상은 어김없이 꽃을 피우고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골목을 뛰어다닙니다. 가장 애처로운 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는 써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커피 맛이 달큰합니다. 벤치 옆에 심어놓은 튤립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고요. 산다는 건 결국 누군가 남기고 간 온기를 이어받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과정이겠죠. 저는 이제 슬픔의 옷을 벗고 봄의 활기를 입으려 합니다. 내일은 시장에 가서 알록달록한 꽃 모종을 사올 생각입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정원을 풍성하게 가꾸어서 지나가는 이웃들이 쉬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봄볕은 따사롭고 제 손의 커피는 아직 따뜻합니다. 미천한 제 사연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어느 외로운 영혼의 가슴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인생의 절반은 슬픔이었을지라도 남은 절반은 봄의 햇살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 믿으며 다시 한 모금 커피를 마셔봅니다.

베스 닐슨 채프만의 Say Goodnight 함께 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에서 김영자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소나무무님이 왜 날마다 울리세요? 그러셨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참느라 힘들었네. 아유. 8063번으로 마음이 시리고 아픈 사연입니다. 나비와 새들도 그 정원에 놀러 올 겁니다. 7944번으로 먹먹하네요. 글도 참 잘 쓰시고요. 4330번으로 저는 아직 미혼인데도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 너무나 가슴 찡합니다. 토끼맘님도 눈물 겹도록 감동적인 보석송. 예. 슬프고도 애틋합니다. 그러셨어요. 부부의 날이어서 이 사연을 소개해드린 건 아닌데 어떻게 딱 예, 그렇게 됐어요. 김영자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Bee Gees의 Don't Forget to Remember, Barbara Streisand의 Woman in Love.

0: 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5: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6: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4: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7: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4: 그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8: 우리 집은 슈가버블.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4: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5: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기준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임팩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테디베어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 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6: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7: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6: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오늘 오프닝이 부부의 날 얘기했더니 부부의 날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시네요. 한숙님이 부부의 날인데 신랑은 낚시 가고 그렇게 낚시가 좋은지 매일 가요. 음악으로 힐링합니다. 매일 낚시를 갈 수 있는 거는 대단한 거죠. 예. 여유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경제적으로든 뭐 시간적으로든 하여튼 예. 야. 장군님이 비가 잠시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0: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I was born to love you Queen의 노래 신청을 해주셨어요. 짝꿍님은 아 오늘은 흐린 날씨 때문에 집에서 뒹굴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오늘 좀 어제도 그랬나? 좀 쌀쌀하죠? 어제는 비가 왔으니까 당연히 좀 쌀쌀한데 오늘은 비는 안 오고 있는데 약간 날은 꾸물꾸물하고 그렇습니다. 이화진님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열심히 따라 부르고 있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셨어요. 와 그래요? 다 따라 부르실 수 있어요? 와 왕년에 하여튼 영어도 좀 하시고 팝송도 많이 따라 부르셨나 봐요. 대단하십니다. 예쁜 미녀님이 선곡 좋아요 하셨어요. 아 선곡은 늘 여러분이 해주시는 건데 뭐 우노 유노님이 와 체했을 때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마신 듯 막힌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역시 최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한동준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판 계속해서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CBS 음악 FM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4: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4: 저축은행
5: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6: 기대만큼 기댄 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느니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모르튼 하케스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리고 듀란 듀란의 The Reflex 오늘 발음이 이상하게 안 되네. The Reflex 그리고 Eurythmics의 노래 Here Comes the Rain Again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2286번으로 어제 여동생이랑 진짜 크게 싸웠거든요. 근데 오늘이 또 부부의 날이라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더 찝찝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동생한테 반성하는 마음도 전할 겸 지금 여동생이랑 복실이랑 다 같이 DJ님 방송 들으면서 세이브존에 와 있어요. 비가 좀 내려서 지금 세이브존 2층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음악 들으면서 동생이랑 슬쩍 화해하고 싶네요. 그러셨어요. 지금 이 사연이 나갔으니까 예, 슬쩍 저 미소를 지으시면서 예,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형제간에 자매간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사실 진짜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감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빨리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부싸움 하신 분들도 빨리빨리 예,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 부부싸움하고 이제 부부싸움하고 이제 방송 올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방송을 2시간 동안 딱 하고 나면 여러분과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은 다 풀려요. 가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Anita Kersinger's의 Welcome to My World, Carpenters의 Superstar.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에 이어서 KT Toonstar의 노래 Suddenly I See까지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 그 모튼 하켓 노래도 저 홍성수 씨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바람의 님이 그녀와 함께 듣던 노래 이 노래 때문에 40년째 함께 살고 있어요. 40년째. 야, 멋지십니다. 띄워드려야죠. 렉 스미스의 You Take My Breath Away. 야, 지금의 부인과 함께 이 노래를 들으셨군요. 레이프 게렌 노래 먼저 듣고 렉 스미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레이프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작!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5: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0: 자유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0: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0: 얼마?
2: 경리회계는
0: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0: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0: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0: 얼마나 좋은데요.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3: 골뱅이.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직장인은 자유를 원하고 백수는 일자리를 원하죠. 원래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고 예뻐 보이는 법이거든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나 남들은 부러워할 나만의 푸른 잔디 하나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은 잠시 멈춰서서 내 발밑에 있는 푸른 잔디를 발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서영은이 부른 장미였습니다. 장미, 이 초록색 잎새 사이로 물오른 장미, 빨간 장미 얼마나 예뻐요. 그 만지면 따가운 그 가시까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장미. 박선옥 씨는 저에게 푸른 잔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라고 글을 주셨는데, 아,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소중한 이 순간입니까? 그 시간을 잘 지내보시죠. 일단 가요 속으로와 함께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검색창에 청양계야.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4: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비주의 노래 누구보다 널 사랑해 2380 김성호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4586-1415 이희정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9509번 비는 그치고 몸은 찌뿌둥해서 북한산 둘레길 걷고 있는데요. 공기가 깨끗해서 너무 좋아요. 앞이 훤히 내려다 보여요. 그럴만하죠. 오늘 최고의 공기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찌뿌둥한 몸 이렇게 둘레길 산책으로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5631번 지금 밭에서 풀 메고 있어요. 비 온 뒤라 풀이 잘 뽑혀요 하셨는데 아 다행입니다. 이 저는 사실 몰랐지만 그냥 얘기 듣고 그럴 것 같아 라는 생각만 들지만 말이죠.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수고 많으십니다. 자, 가요 속으로의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로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오늘도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 딱 제작진 3명인 거 아시죠? 3명 투표로 결정해서 선정되신 분께 디저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정은희 씨가 청해 주셨고 8887번으로도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이선희,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임영웅 무지개였습니다. 3857번 0637 전호영 씨, 임동준 씨도 임영웅 노래 신청하셨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선희 씨 노래 그중에 그대를 만나 2498번으로도 신청하셨네요. 올해 초봄 벚꽃 만발한 날에 곁을 떠난 남편을 기억하면서 이런 사연과 함께 신청하셨던 노래였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오늘은 먼지가 좀 다른 날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909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죠? 먼지가 되어 이윤수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녹색지대 준비 없는 이별 1415번으로 정해주신 노래였고요. 강경실 씨 사연을 제가 먼저 봤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저요 방금 전 외근 다녀오는 길에 쇠망치로 머리를 맞을 뻔했어요. 4층 건물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용 앵글을 설치하는데 작업자의 실수로 쇠망치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 위로 떨어졌습니다. 일단 뭐 다행인데요. 또 자동차도 많이 망가졌을 것이고 보통 고층에서 작업을 하면 도구들을 끈을 연결해서 놓쳐도 안 떨어지게 이런 장치들이 있던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아 작업자의 실수라고 뭐 이렇게 판명이 났나 봐요. 중에서 그런 거겠죠. 아무튼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가끔가다가 생각날 때 소름이 쫙 돋을 때가 있을 텐데요. 강경실 씨 빨리 마음의 치유 되시길 바랍니다. 잊으세요. 네. 이정윤 씨, 비 내린 후라 바람은 쌀쌀한데 풀냄새, 흙냄새, 나무냄새가 참 좋으네요. 아, 오늘 딱 이럴 것 같은데요. 저도 퇴근길에 한번 흙냄새 참, 풀냄새 참. 강산혜 씨 노래구나. 가사가 이거구나. 김미련 씨, 남편은 과수원에서 단감 꽃봉오리 속는 일 한창인데 저는 입원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아 속이 상하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그래요. 같이 작업하셔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군요. 그렇다면 가요 속으로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거 남편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그리고 빨리 나으시고요. 이석강 씨 그리고 하정숙 씨가 신청하신 노래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정태춘, 박은옥 씨가 부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8: 방탄꼭지.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2: I love you.
1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3: 유유 제약.
14: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5: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4: 1인 사장님이라면
15: 얼마?
14: 경리회계는
15: 얼마? 경리
14: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5: 얼마예요?
14: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5: HR365.
16: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인 아이퀘스트.
15: 얼마나 좋은데요?
17: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8: 든든한 내일로요.
17: 네?
1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0: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더 자두의 김밥 2604번 이용 사랑 행복 그리고 이별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 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그 4층에서 쇠망치에 맞을 뻔하셨던 강경실 씨의 사연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 와중에 김정수 가슴이 떨려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딱 맞는 선곡을 해주셨네요. 신청을 해주셨네요.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0: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페어몰.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 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의 포터!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수로 2부 첫 곡 김건모 핑계였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김태수 씨였고요.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이어지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는요,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2: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요.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우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용순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장경숙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7년생. 어린 시절 서울 수유동에 있는 세탁소집 딸이었던 장경숙입니다. 당시 저희 동네는 세탁소, 문방구, 정육점, 슈퍼가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다 또래 아이들이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름이면 각자 가게 앞에서 고무 대야에 물을 받아 놓고 물놀이를 하기도 했죠. 또 고무줄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장경숙의 부모님이 하시는 세탁소 집에서, 어느 날은 문방구 집에서 저녁을 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했죠. 그렇게 서로의 집에 숟가락 숫자까지 알 정도로 친하게 지냈는데요. 한 집 한 집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하고 그립네요. 내 친구 장경숙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넌 언제나 모노의 노래인데요. 오늘은 제이레빗의 버전으로 들어보았습니다. 모석현 씨가 신청하신 노래이기도 합니다. 1977년생 어린 시절 서울 수유동에 있는 세탁소집 딸이었던 장경숙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김용순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 보내드리고요. 130번째 만남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야, 이렇게 같은 동네에서 이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이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엄마가 해준 밥만 먹다가 처음으로 친구 어머니가 해주는 그런 밥을 먹게 되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김수분 씨, 응답하라 1988 친구들 같은 사연이네요. 저도 골목 친구들이 막 그리워집니다.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그림이네요. 자, 계속해서 노래를 들어보죠. 3790-8913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그 드라마에 잘 어울리는 노래잖아요. 산울림 회상입니다.

김지은 씨가 신청하신 노사연 사랑, 임송순 씨 그리고 신혜숙 씨도 노사연 씨의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왜 더 밝아졌죠? 창밖을 보는데 지금이 더 환해요. 먹구름이 살짝 사라지는 듯

합니다. 김미영 씨 5월 16일 퇴사하고요. 남편과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55년 인생 처음으로 큰 위로가 된 3박 4일 여행이었어요. 아, 3박 4일 여행, 처음이었던 여행. 자, 그리고 라디오에 보내는 첫 문자. 모든 게 처음이네요.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말이죠. 안 해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거 나 처음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을 듯 해요. 김미영 씨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하는데 여러분 못 들으셨죠?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이렇게 나지? 윤정란 씨. 주말 농장에서 쌈, 채소 한아름 수확해서 저녁 준비하며 들어요. 어제 내린 비로 채소가 파릇파릇 입속에 넣기 아까울 정도네요. 야, 입속에 넣기 아까울 정도로 파릇파릇한 이 채소들의 모습. 그래도 드세요. 4773번 연극 반야 삼촌을 봤습니다. 연극 나들이 해서 설렜었답니다. 연극처럼 문화생활을 하는 날이면 하루가 그것만으로도 풍성해지는 기분이에요. 이 반야 삼촌이라는 게 보니까 이서진 씨가 지금 출연하는 그런 연극이군요. 그래요. 나를 위해서 이런 문화생활 가끔씩이라도 즐기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열 씨의 노래예요. 화려한 날은 가고 이윤호 씨가 신청하셨고요. 7944번으로도 유열 씨 노래 정해주셨습니다.

최혜영 씨의 노래 물 같은 사랑, 최종현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이상목 씨의 신청곡 조용필 잊혀진 사랑이었습니다. 5916번으로요. 날씨가 괜찮아서 뛰러 나왔어요. 뛰기 딱 좋아요. 재택근무하며 매주 목요일 업무를 마무리하는 저. 이번 주 다 끝내고 홀가분해요. 아이고 얼마나 홀가분한 이 기분 좋으세요.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오늘 뛰러 나가기 참 좋으네. 바람이 부는데 괜찮아요? 처음에는 조금 쌀쌀할 수 있어도 뭐 뛰면은 땀나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숙희 씨가 날이 좋아서 역시 이분도 비슷한데요.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나왔습니다. 잠시 쉬면서 듣고 싶은데요. 승환님 라이브로 될까요? 하시면서 사랑했지만 김광석 씨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며칠 비 때문에 이렇게 뛰기도 어렵고 자전거 타는 것도 힘드셨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오늘 같은 날 많이 타시면 되겠네요. 자, 김광석 씨의 사랑했지만 DJ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최준호 강변에서 이현숙 씨 한혜진 갈색 추억. 이 노래는 461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가요 속으로 끝곡이에요. 이승철 씨의 아마추어. 선수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조앤 씨의 신청곡입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레스 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레스 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레스 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비대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뉴바오.

안녕하세요.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글자의 순서를 앞뒤로 바꾸는 아주 단순한 놀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 말장난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구원하기도 합니다. 2007년에 어느 법정안 삶의 끝자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피고인에게 판사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10번 연속으로 외쳐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그 말을 반복하자 판사는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이 살자로 들린다고. 뒤집으면 다른 뜻이 되듯 죽으려던 이유를 삶의 이유로 바꿔보라고 말이죠. 살다 보면은 참 감당하기 힘든 무게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문장을 거꾸로 읽어보기로 해요. 내 힘들다. 이 아픈 고백이 다정한 응원이 되어줄 겁니다. 다들 힘내 하고 말이죠.

Now you put them together, Gaten, what have you got?

0: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비비디 바비디 부. 다만 순서를 바꿨을 뿐인데도 뜻이 달라지는 말들을 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것들을 다시금 되짚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도 말이지만 그간 얼마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는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긍정적인 상황 외면한 거는 아닌지 생각을 조금만 뒤집으면 절망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4: 숭실력자
3: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4: 실력자.
3: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4: 쏴 쏴 숭 쏴
3: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 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5: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6: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7: 새벽밤 김치
6: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 박람회

조 앤 조의 네 포르트 네 프라젤 강아지도 약하지도 않게 2949님 정하셨고요. 로드 스튜어드의 세일링은 6356님 정하신 곡입니다. 인천 24번 버스에서 익숙한 저녁 스케치 시그널이 나와서 저절로 문자를 보냅니다. 동인천을 지나는 24번 버스기사님께 감사드려요. 3681님의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을 정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노래들 있고요. 도니엔 마리우스 몬드의 노래 모닝 사이드 오브 더 마운틴 0537님 청하셨나요?

매주 목요일에는 좋아하는 노래 세 곡을 정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노래들 해바라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분주했던 하루를 정리하고 베란다의 초록 식물들을 살피며 라디오를 켜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휴식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득 예전부터 아껴 듣던 보석 같은 노래들이 떠올라 내가 사랑한 노래들 문을 두드려 봅니다. 웅장한 감동을 주는 위트니 휴스턴, 마음을 차분하게 다독여주는 바네사 윌리엄스, 그리고 언제 들어도 달콤한 All for One의 화음까지 이 노래들이 저녁 스케치 가족분들에게 맛깔스러운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0: 올포원의 노래 I Swear, 바네사 윌리엄스의 The Sweetest Days, 위티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오래전부터 아껴 듣던 내가 사랑한 노래들입니다 하고 해바라기님이 보내주신 세 곡이었습니다. 선물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시각이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전해스케치 날씨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점차 생장에 가득 찬다는 의미인 절기소만인데요. 오늘까지는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그친 모습인데요. 그 밖의 지역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지만 강한 비구름은 점차 동쪽으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도와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소량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동해안과 강원 산간, 경북 산간과 제주도에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 가끔씩 구름만 끼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전국이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은 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일교차가 커지겠고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아침에 15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6도를 보이겠는데요. 연휴로 이어지는 토요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고 다만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토요일 다시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0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인데 덤덤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언 35년 차 이제는 측은지심으로 살고 있지만 한 번씩도 한계에 다다르면 폭발하고 말죠. 그래도 오래오래 함께할 사람이니 보듬으면서 살아야겠죠 하셨습니다. 9548님 나는 모스크리의 노래 Only Love 였습니다.

매일 출장을 다녀오면서 대전에서 유명하다는 빵집에서 사온 거라고 빵이 한가득 들어있는 쇼핑백을 내밉니다. 요즘에야 뭐 빵이 흔히 먹을 수 있는 간식이지만 우리 어릴 적의 빵은 정말 귀하디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고를 졸업하고 친구하고 둘이서 친구네 친척 언니에게 무슨 서류를 전달해주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서는 해운대 바닷가를 구경하기로 하고 함께 떠났습니다. 첫 차를 타고 도착한 부산역은 찬 기운이 돌았지만 바다를 보러 간다는 마음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부산역에서 만난 친척 언니는 빨리 출근해야 한다며 친구랑 나눠 먹으라고 빵이 가득 들어있는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친구랑 그것을 받아들고 해운대 바닷가로 갔죠.

그렇게 좋았는지 바닷가에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기차를 탔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친척 언니가 사준 빵을 먹었으면 좋으련만 친구는 기차를 타자마자 졸립다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배가 너무 고프니 잠도 안 오고 커다란 빵봉지만 쳐다보다가 결국에는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빵 좀 먹자고 그때는 왜 그 얘기를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왜 빵을 나눠 먹지 않았냐고 30년이 지난 이제야 물어보니 친구도 글쎄 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저 바닷가에서 뛰어놀았던 기억밖에 없다고. 그 당시 친구에게 우리 빵 하나씩 먹자고 왜 말을 못했는지 기억에는 없지만 아마 형편이 어려웠던 친구가 가족들에게 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절 그 친구 어렴풋이 생각을 해보니 언젠가 빵을 한가득 사서 그 친구와 그 옛날 이야기 속으로 다시 떠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예쁜 마음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예쁜 마음님처럼 착한 아가씨. 근데 친구분이 열차에 올라 타자마자 당연히 친구에게 빵을 좀 나눠줬어야지, 그죠? 자유대한님. 그때 참 섭섭하셨겠다, 그죠? 두 분이 빵집에서 맛있는 빵 드시면서 과거를 회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9720님, 오늘 사연 주신 예쁜 마음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크리스토퍼 버그의 노래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퇴근함에 듣고 있습니다 하고 김정현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7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7: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8: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9: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0: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 역시 맞다 나를 지어 맞다
2: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3: 어제 비가 와서 풀들의 색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시냇가를 걸으며 듣고 있습니다. 이수일님 올리비아 뉴턴전의 노래 Banks of the Ohio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 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요게 구라모토의 연주 세느강의 정경. 비가 오더니 지금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서산의 저녁 노을이 점점 깊어가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5359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담양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시간 혼자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담양에는 지금 비가 내리나 봐요. 1745님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듣고 있습니다. 친구 3명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저녁 스케치 들으며 17일째에 피곤을 풀고 있지요. 이탈리아 여행 중에 배짱이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2: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0: 시작하니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어른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 익숙함이 무관심이 되지 않길, 오늘도 서로의 편이 되어주길, 오늘은 서로 손을 잡고 데이트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지요? 9779님, Dusty Springfield의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그리고 Righteous Brothers Unchained Melody는 멋진 여자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 우리 결혼한 지 30년. 참 그동안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위기도 있었지만 또 앞으로는 서로의 건강 챙기며 잘 살아야겠지요 하셨어요. 3713님. 오늘은 부부의 날이자 아내 유정애와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 날. 20년 전에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우리 행복하게 살다가 20년 후에 여기 다시 오자 그랬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우리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전합니다. 참 다랑어님, 약속을 지킬 수 있으실 것 같다고. 오늘은 막내 동생 김정찬 생일이고요. 내일은 저희 부부 55주년 결혼 기념일. 9521님, 오늘도 내일도 축하드립니다. 37년을 한결같이 친구처럼 곁을 지켜주는 남편.

최 안토니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셨어요. 9535님도 문자 보내셨네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박홍성님 청하셨네요. Hollis, he and Heavy, he's my brother.

커피앤퀴즈 타임. 이 해산물에 들어있는 플라스말로겐 성분은 뇌세포를 활성화해서 노화를 막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해산물에는 혈액순환에 좋은 타우린 그리고 탈모 예방 성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방질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저칼로리 해산물로 거제도를 비롯한 남해안에서는 이것 비빔밥이 굉장히 유행하죠. 우렁쌩이라고도 부르는 5월이 제철인 울퉁불퉁하고 빨간 해산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는 1691님, 5996님 정하셨고요. 조지 해리슨, What is Life, 9803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커피앤퀴즈타임, 이 해산물에 들어있는 플라스말로겐 성분은 뇌세포를 활성해 노화를 막는다고 하고요. 또 혈액순환에 좋은 타우린이 있어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거제도를 비롯한 남해안에서는 이것 비빔밥이 아주 유명하죠. 우렁생이라고도 부르는 울퉁불퉁하고 빨간 해산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리카르도 코치한테의 마르게리타는 분덜리히 님이 정하셨고요. 제가 좋아하는 큰 이모님 돌아가셔서 다녀오는 길입니다. 비도 추적추적 내려 기분이 다운되지만 내일 출상에는 밝은 햇빛이 나서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요. 5227님 셀린 디온의 노래 이모텔리티였습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타임 우렁생이라고도 부르는 5월이 제철인 울퉁불퉁한 빨간 해산물은 멍게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향긋한 바다 냄새 침이 고입니다. 진달래님 집에 가는 퇴근길 늘 하루의 피곤함을 잊게 해주는 저녁 스케치입니다. 8189님 저의 퇴근길도 늘 저녁 스케치와 함께합니다. 7400님 연인들끼리 상대가 얄미울 때 그렇게 부르죠. 해산 멍게 말미잘. 3121님 그리고 헬로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사랑 때문에 절망하고 절망 때문에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환멸은 길고 매혹은 짧다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그 말에 우리는 서로 그래 맞아 그렇게 말했었죠. 희망 때문에 절망하고 절망 때문에 희망한다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현실은 길고 환상은 짧다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그 말에 우리는 서로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그렇게 말했었지요.

교감. 누군가 슬퍼하거든 곁에 있어줘요. 축 처진 어깨를 보면 안아주고, 떨고 있을 때는 손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진정으로 위한다면은 그냥 그렇게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올바른 품질하면?
11: 올품.
10: 올품하면?
11: 올바른 품질.
1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1: 올바른 품질.
12: 올드팝은 뱀이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13: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근해서 청계천길을 걷는데

선명하고 색색의 꽃들은 더 밝게 웃어주는 듯해요 하셨습니다. 이영덕님 그리고 김태수님도 같은 곡을 정하셨습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r. Blue Sky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사람

0: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병만 주는 사람도 없고 약만 주는 사람도 없는데 일단 부부가 되면 달라지는 것 같죠? 수시로 경보기를 울려대면서 좋으면 좋아서요란 하고 미우면 또 미워서 시끄럽고 그렇게 10년, 20년 미운 정, 고운 정 쌓아오신 거죠. 그래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한 날에 이어서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병을 줬어도 고맙고 약을 줬으면 더 고맙고요. 함께한 그 시간들 돌아보면서 오늘도 행복한 동행 함께 하시죠.

0: My Love, 내 사랑, 이승철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대미를 장식하는 날이에요. 부부의 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제 5월에 대미를 장식한다는 의미에서 청불도 좋고 식구금도 좋습니다. 부부란 무엇이다. 부부란 이런 관계다. 한 주씩 남겨보시겠어요? 부부란 알고도 속아주는 관계다. 그것도 말 되죠. 그리고 뭐 부부란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형제가 되어가는 사이다. 그거 말고 부부가 형제가 되는 거 뭐 그만큼 사이좋은 건 좋지만 그래도 부부는 좀 특별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부부의 날을 맞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또 한평생 좋은 부부로 살아낸 부모님께 전하는 메시지도 좋고요. 그래서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오늘 글 남겨주신 분들 중 선정이 돼서 읽혀주시는 분들께는 고소한 참기름을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고급스러운 올리브유 세트를 보내드릴까요? 예, 올리브유 세트, 고급 올리브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다릴게요.
1: 숭실 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선보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7: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맛.

0: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 새벽반 김치,
0: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행복한 동행 오프닝 멘트 듣고 어? 오늘이 부부의 날이구나. 부부의 날이래 하고 옆지기한테 슬쩍 말하니까 흘끔 보더니 손을 꼭 잡아주네요. 아, 따뜻하다. 그렇죠. 그게 부부죠. 연숙님. 그러셨군요. 1277번으로 부부란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이예요. 34년 차 부부인데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요즘은 이상하게 고맙다 소리를 자주 해요. 하면서 한마음 친구라 하네 청해 주셨네요. 그렇죠. 부부죠. 또 9024번으로 박강수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죠. 맞습니다. 우리 유선님이. 뭐 거창한 이벤트는 없어요. 저희는. 근데 지금 주방에서 바글바글 고등어 조림이 끓고 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남편한테 물으면 늘 1순위가 바로 고등어 조림이죠. 그래서 오늘은 더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살짝 탄 양념 냄새까지도 우리 부부의 세월 같아 웃음이 나요. 야, 이 표현 너무 좋네요. 살짝 탄 양념 냄새까지도

우리 부부의 세월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말보다 밥 한 공기로 마음을 전해보려고요. 말보다 밥 한 공기로요? 말보다 마음으로 전하셔야지 밥 한 공기로. 뜨끈뜨끈한 저녁 보냅니다 하면서 패티김 이문세가 함께 노래 부른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청해 주셨는데 자,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지금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 오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성전우주 보내주세요.

먼저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함께 가셔야죠. 이수일님 청해 주신 김광석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부부란 말이죠. 부모님을 보면서 생각해요. 무에서 유라는 가족을 구성하는 창조자이며 서로의 위로와 성장을 도와주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아하,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60대 노부부 이야기 청해 주셨고 또 김건모 미안해요. 조용필 나는 너 좋아 그랬더니 나는 용필 오빠 좋아 아까 누가 그러셨죠? 그리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패티김 이문세가 함께했습니다. 7944번으로 부부란 말이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속풀이를 함께할 수 있는 친구다. 속풀이 함께하는 친구다. 그렇죠. 정말 옳은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또 부부란 말이죠. 저는 지난달에 어깨 수술을 해서 재활 중이고 집사람은 저번 주 무릎 수술을 했어요. 결혼 25년 만에 비로소 서로의 손과 발이 된 거죠. 죽이 척척 맞아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긍정의 결론을 낼 수 있네요. 멋진 부부입니다. 자, 지금 읽어드린 분들께도 제가 준비한 올리브오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성전 우주 주시고요. 7944번으로 청해 주신 유심초입니다. 사랑이요.

0: 달리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

0: 사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양 가구박람회.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8: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진관님이 50 넘도록 결혼을 안 해봐서 부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혼자 살아가려니 외롭다. 결혼은 둘째 치고 연애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진관님, 예, 우리 진관님 마음 충분히 하나님이 아셔서 올해는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주세요. 이미키 김승기가 노래한 당신이 그리워질 때, 또 박상민 해바라기 유심초 사랑이요 광고 전에 들으셨고요. 왕진님 청해 주신 정훈이 김태화 우리는 하나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이유도 역시 고려기프트!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반찬을 정성껏 준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사춘기 때는 난 절대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절대 남편한테 충성하는 여자는 되지 않을 거야. 했었는데요. 똑같이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참 보구자란 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쵸? 보구자란다는 거 그거 정말 뼈저리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바위나리님이 청해 주신 성시경 두 사람. 그런가 하면 나도 힘들 텐데 그쵸? 5356번으로 지금 남편 다리 주무르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에휴 몸살이 나서 온몸이 아프대요. 그러니 그 온몸을 누가 주무르겠어요. 아내인 우리 아리따운 아내께서 또 이렇게 주무르고 계시네요. 참 예쁜 모습 고맙습니다.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올리브오일 세트인데요. 성전 우주 지금 바로 주세요. 자,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서 부부의 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둘이 하나 되는 날. 그게 부부의 날이잖아요. 그 시작에 보니까 1995년 경남 창원에 살던 권재도 목사 부부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부부의 화합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라는 취지에서 제정된 날이라는데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느닷없는 OX 퀴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느닷없는 OX 퀴즈 좋아하시죠? 정답자 10분께 아이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거고요. 또 10분 선정해서 푸짐한 약과 세트 선물로 드릴 겁니다. 느닷없는 OX 퀴즈 많이 기다리셨죠? 자, 문제 나갑니다. 정답은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샵 9390으로 주시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 나갑니다. 오늘 5월 21일 부부의 날. 이 날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부부의 날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지금 바로 정답 주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3: 현대 큐밍!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사랑은 아직 어렵고 그 마음은 여전히 모르겠지만 살아간다는 게 모름을 깨달아가는 일이 아닐까? 참 노래 가사가 살다 보니 10년 20년 살다 보니 이제 사랑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는 거죠. 2344 휴대전화로 오늘 밤엔 이 노래가 무척이나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정답은 틀리셨어요. 오늘

느닷없는 퀴즈에 정답은 틀리셨어요. 또 0992번으로도 청해 주셨습니다. 자,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란 뜻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느닷없는 퀴즈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기념일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이 무슨 공휴일이야? 그래갖고 X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가공인 법정 기념일 맞습니다. 국회 동의안을 거쳐서 2007년 5월 21일 기준으로 국가공인 법정 기념일로 승격이 됐죠. 자, 1위 해서 10분은 이미 모바일 쿠폰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 작가님이 10분께 약과 받으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성전 우주 달라고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오면 내가 그 10명 안에 포함이 된 거다 생각하시고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 나 확인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선물 당첨자 명단 란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었죠? 느닷없는 퀴즈. 이어지는 곡은 커피사랑님 신청곡입니다. 씨야 사랑의 인사.

김수희 애모, 심상덕님 청해주신 이순길 끝없는 사랑, 또 7575번으로 SG워너비 내 사람, 씨야 사랑의 인사, 내국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95년 5월 21일에 결혼했어요. 결혼 기념일이라 오늘 집에 가서 애들이 준비한 맛있는 케이크 먹으려고요.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2년 있다 부부의 날이 생겼죠. 미래를 내다봤을까요? 부부의 날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마치 국가가 우리 부부의 결혼일을 알고 축하해주는 기분이랄까요? 퇴근길에 부부의 날 퀴즈 듣고 너무 좋아서 잠시 멈추고 문자 보냅니다. 7627번으로.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95년에 결혼하셨다. 그러니까 2005년, 그러니까 12년 후에 그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런 의미에서 저 선물 보내드릴게요. 성전 우주 지금 보내주시고요. 도토리우스님이 하루 종일 CBS 라디오에서 부부의 날이라고 알려주네요. 저는 결혼 15년 차. 2, 3년 전부터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내가 많이 힘들어해요. 너무나 미안합니다. 그동안은 사실 부족함 없이 잘 살았는데 오히려 저한테 인생을 배운다고 저를 위로해주는 저의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남은 인생 꼭 다시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도트리우스님께도 예,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내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성전 우주 주시고요. 유혜진 고맙습니다. 우리 비가님도 청해 주신 곡 함께 들을게요.

0: 영희님 청해 주신 나훈아 영영, 유혜진 고맙습니다. 두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인 마르세이에서 세탁 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썬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 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가면 하하임.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부부의 날인데도 냉전 중인 분들도 계시네요. 같은 집 전기세 같이 내는 팀이잖아요. 먼저 손 내미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김정환 100년의 약속 전해드리며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 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 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 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여름 기운이 들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소만이었습니다. 작은 소의 찰만. 가득 찬 게 아니라 조금씩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보리 이삭이 조금씩 여물고 생장하는 것들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햇살이 조금 더 강해지는, 넘치지 않고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금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가득 차는 것보다 조금씩 차오르는 것이 지켜보는 즐거움도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여러모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혹시 오늘 하루 다 채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직 채워지고 있는 중이라고, 소만 상태인 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노 리플라이 타루가 함께 했어요.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네, 오늘 절기 소만, 여름 기운이 나기 시작한다는 그런 절기인데요. 오늘 그 느낌을 제대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1교시 후에 2교시, 또 3교시 차근차근 넘어가는 것처럼 절기를 하나씩 건너뛸 때마다 무언가 계절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도 듭니다. 바라기는 여름의 더위가 조금씩만 차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너무 갑자기 더워지지는 않기를. 이제는 여름 더위를 대비하면서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도 같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쑥실력자
1: 나의 꿈을 쑥실력발이 쏴
2: 쑥실력자
1: 내 실력이 쑥실전으로 쏴
2: 쏴쏴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쑥실력자 쑥쏴 여기는 송실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설거지거리를 기계에 넣던 중, 이 노래는 잠시 멈춰야 해. 뇌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꿈꿈 속으로님 보내주셨어요. 이승환의 눈물로 시를 써도. 그 전에 들으신 노래 박정수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소만 여름을 향해 조금씩 달려간다는 의미였군요. 이미 여름이 온 것 같기는 하지만 파리의 하늘님 그러니까요. 좀 가속도를 내서 우리를 좀 조급하게 만든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어제 비가 오고 오늘은 조금 시원했어요. 네,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 하루 종일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 구문 가족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6276번으로는 제가 사는 마을 이름이 소만 마을이에요. 소만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좋은 일, 행복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둘이 만나서 넷이 됐고 지금은 다시 둘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만 마을에서 소담소담 이야기 나누며 행복한 삶 살아가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예쁘네요. 마을을 붙여도 예쁘네요. 소만 마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라 오늘은 한결 마음이 가볍네요. 비도 그쳤겠다. 바람이 좋아. 오늘 밤은 집에 그냥 들어가기 아쉬워서 동네 한 바퀴 크게 돌고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이어폰에 설러나오는 꿈음의 음악이 꼭 저를 위한 배경음악 같아 발걸음이

매일 저녁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노부부가 있다. 아마도 저녁 식사를 하고 소화도 시킬 겸 운동도 할 겸 가볍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언제나 손을 꼭 잡고 나란히 걷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인가 문득 뒷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두 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저렇게 걸어오신 걸까? 그 길에는 수십 년의 아침과 낮과 밤들이 켜켜이 쌓여 있을 테고 투닥투닥 다툰 날도 우순두순 다정한 날도 있었겠지. 비바람이 거세게 불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꼭 끌어안고 자신의 등으로 대신 그 풍파를 맞으며 사랑하는 이가 덜 상처받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다 다시 다사다난한 시간들이 지나고 아침해가 떠오르듯 환희의 순간들이 찾아오면 그땐 깍지 낀 손을 기분 좋게 흔들며 주름진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도 하셨을 것 같다. 밤의 끝자락에서 오늘은 부부의 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가장 상처를 주기도 하는 관계지만 그러면서도 결국은 서로의 곁에 가장 오래 머무는 이가 부부이지 않을까.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사랑과 정과 의리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는 밤이기를.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윤종신, 정인의 음성으로 들으셨어요. 오르막길.

야근하고 너무 힘들어서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939 듣고 계시네요. 강남에서 창동까지 꿈음 듣고 갑니다. 볼륨 좀 키워달라고 하니 기사님이 더 좋아하시네요. 2123번 기사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3337번으로 보내주셨네요. 저도 고맙습니다. 같이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아직 안 내리셨으면 좋겠는데. 더 담소를 나누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쿨의 All for You. 이 노래는 휴식 같은 친구님이 청해주셨고요. 리치의 사랑의 이말 밖엔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들으셨습니다.

0: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서울사이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기다렸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4: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1501번으로 보내셨어요. 조금 뜬금없지만 저의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한결같다는 말을 사람의 삶으로 저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고맙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어주는 저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자 세상 무엇보다 귀한 두 아이의 엄마인 최미나 씨에게 제 모든 정성을 담아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멋있다. 잘 뭐 녹음하시거나 같이 듣고 계시거나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 몇 곡을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사랑이 느껴졌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도 두 곡도 아니고 다섯 곡을 적어주셨어요. 이걸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아, 이렇게 전해지네요. 그 중에서 로이킴의 노래 준비했어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환청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환청물을 고려하라
4: 역시 고려기프트!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샤워하고 선풍기 앞에 앉아 머리 말리다 보니 아 정말 여름이구나 하네요. 시원한 바람에 괜히 기분도 말랑해지고 하루의 피로도 바람과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아요. 평범한 순간이 계절을 가장 먼저 알려주네요. 세상을 걷다님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는 8887번으로 또 정해주셨어요. 솔리드 잠든 널 포켓 속에.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2: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0: 절세의 왕 절죠.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0: 절세계 예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제아의 물론 박선주, 김범수가 함께한 남과 여, 노을의 청혼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0321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뒤늦은 열정으로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앞두고 꿈을 들으며 공부하고 있어요. 밤바람도 시원하니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은 음악들에 공부 집중 못하고 음악 감상 중이에요. 네. 어떻게 조금 더 듣고 시작해 보시겠어요? 자격증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아까 그리고 휴식 같은 친구님 신청곡 얘기만 하고 사연을 소개 안 드린 것 같아요. 사연이 굉장히 중요한 사연이었는데 넘어갈 뻔했네요. 오랜만에 사연 남깁니다. 늘 좋은 일이나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마다 꿈음을 통해 기쁨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조금 마음이 먹먹한 이야기를 전하게 됐네요. 제가 며칠 전 계단에서 크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재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아내도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예쁜 딸을 아내 혼자 돌보며 일까지 병행하고 있는데요. 힘들 법도 한데 티 한번 내지 않고 묵묵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참 고맙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아내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사실 아내도 꿈꿈의 오랜 애청자거든요. 저

또 재활 열심히 해서 다시 가족 곁에서 든든한 남편, 좋은 아빠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아픈 거, 뭐 이런 게 속상한 것보다 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더 크게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또 그것도 먹먹하고 그러네요. 딸도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돌도 안 됐는데. 그래요. 일단은 잘 회복하고 나를 돌보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네. 재활하고, 치료받고, 잘 회복하시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얼른 나으세요. 이 노래는 4789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아까, 마이바흐 저님도 청해 주신 노래네요. 윤상, 김현철, 사랑하오.

하나님이 청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3214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조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어디 내일 갑자기 다 쉬자고 해서 월요일까지 4일을 쉬게 됐어요. 1821님. 필라테스 1시간 하고 에어로빅도 1시간 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고요? 내일을 보리음료 축제로 만들려고요. 운동이라도 하고 영접을 해야 제 몸에 덜 미안할 것 같아서요. 아무런 부담 없이 보리음료와 친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늦잠도 가능해요. 히힛. 이 시간에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또 모범적이시다. 보통 일단 먹어. 먹고 나서 나중에 복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먹기 전에 운동해야지 하고 2시간씩이나 열심히 하시고 즐기세요. 어우, 좋으시겠네요. 내일부터 금, 토, 일, 월까지 쉬시나 보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706번으로는 볼 일이 있어서 설기 산책을 이제야 시키러 나왔는데 와 바람이 부니 장미향이 더 진하게 나네요. 반려견 설기가 코를 실룩실룩합니다. 더위가 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아 냄새 더 잘 맡을 거 아니에요. 우리 댕댕이들은 장미향이 얼마나 진하게 느껴질까요? 귀엽다. 강차차님은 유닛이 병원 근무 퇴근길에 버스 창가에 오토바이 운전하는 여자분이 보이는데 너무 멋있고 부럽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저렇게 바이크에 취미를 가졌는데 아들만 셋을 키우다 보니 언제쯤 저런 일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가 되면 아드님들이 말리지 않을까. 엄마 위험해. 말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 한 주도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를 최유리 씨의 노래를 5329번으로도 청해 주셨고 파이프라인 님이 최유리의 잘 지내자 우리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노래 보내드립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유유! 유유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2: 유유 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1: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커피 소년이에요. 그대 내게 올 때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맥스와 캐시가 함께합니다. It's You.

맥스와 캐시가 함께한 It's You 시작하는 밤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여름으로 계절이 달려가더니 잠시 멈춰 선 것 같죠. 밤 공기가 좋은 이 시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아끼는 노래도 나눠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강팔.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아니고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찾았다.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윤카의 블루, 노라존스의 The Sweet Words였습니다. 2주 전 시작하는 밤에 처음 글 남기고 다시 왔습니다. 격주 근무여서 이번 주는 저녁 근무거든요. 퇴근길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시작하는 밤이 있어서 행복하네요. 실룩님, 이렇게 다시 찾아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요. 잘 오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좋은 음악으로 곁에 있을게요. 서리님, 깊은 밤 아직까지 퇴근을 못하고 주문 들어온 거 내일 납품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이 많아서 힘들긴 하지만 잘 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응원의 마음 전합니다. Wishes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르커플의 노래 전해드리고요. 트로이스 이반의 The Good Side 이어서 듣죠.

아침에 일어나 창을 열고서 매일이 그렇듯 기지개를 펴고 물을 마셔. 어느 하나 특별할 것 없는 내 하루가 또 시작되나 봐. 오늘은 유난히 해가 좋아서 미뤄둔 빨래를 하려던 맘 금세 접고서 널브러진 옷을 챙겨 입고 뚜벅뚜벅 이 방을 나서네. 성북동 그 어귀에 너와 가던 찻집에 들르고 둘이서 자주 듣던 이 노래를 흥얼거리네. 오래된 인연이 다 그렇듯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 널 잊을까봐 여길 다시 난 찾아왔나봐. 혹시 너를 우연히 만날까? 성북동 그 어귀에 너와 걷던 공원을 걸으며 둘이서 자주 듣던 이 노래를 흥얼거리네. 잊은 줄 알았던 예쁜 기억들은

온통 날 흔들어 다시 나를 눈물 짓게 해. 성북동 그 어귀에 마주 앉아 추억을 남겼던 이곳에 나 혼자서 이 노래를 흥얼거리네. 김필의 노래입니다. 성북동.

허혜경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들었습니다. 노래 읽는 밤에서 만난 노래는 김필의 성북동 2615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부모님과 심야 영화를 보고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기분이 많이 우울한 날이었는데 좋은 영화로 하루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한 밤입니다 하고 청하신 곡 같이 읽고 들어봤습니다. 2615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읽는 밤은 이렇게 노래 가사를 같이 읽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가사가 좋은 노래, 또 추억이 담긴 노래 있다면 노래 읽는 밤 말머리 달고 신청해 주세요. 아키버드의 노래 듣습니다. 봄비 아니면 여름비.

포터블 그루브 나인의 아멜리에, 앞서 들은 곡 아키버드의 봄비 아니면 여름비였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는 봄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여름비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길목의 비였던 것 같네요. 4792번님, 별도 달도 잠든 고요한 이 밤 잠시 다녀갑니다. 오늘도 행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따스한 밤 되세요. 편안한 방송 열어주심에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제라드 졸링의 노래 청하셨어요. Love is in your eyes.

제라드 졸링의 Love is in your eyes, 스테판 산체스 엠바이홀드의 Until I found you, 낸시 스나트라 리 헤이즐우드의 Summer Wine이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이에요. 애니메이션 기꾸지로의 여름에서 Summer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갑니다.

0: T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6901번님 신청곡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상치 못한 야근으로 퇴근이 늦어서 지금에서야 퇴근을 합니다. 원래는 집에 누워서 편안하게 시작하는 밤 들었는데 퇴근길에 듣는 기분도 좋네요. 다행히 오늘 야근에서 했던 회의가 나름 잘 끝나서 마음 편하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시작하는 밤 기분 좋게 들으니까 하루 종일 힘들었던 게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아요. 집에 가는 발걸음, 시작하는 밤이 좀 더 가볍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청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까지 야근하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0: 여기까지 좋은 음악으로 동행하겠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싼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지하철 러브송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이 곡은 1138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언니가 대학교 졸업 전에 진로로 고민이 많은데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신청해요 하셨어요. 언니가 대학생이라는 건 1138번님은 아직 그보다 어리다는 말씀이신 건데 여행 스케치의 노래를 신청하시다니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좋을까요? 가깝게 느껴지고 역시 음악은 세대를 초월하고 또 이렇게 나이를 떠나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Anne Marie의 2002 Why Don't We의 Eight Letters 마시멜로 Jonas Brothers의 Leave Before You Love Me 세 곡 듣죠.

트리샤 이어우드의 How Do I Live, Firehouse, Love of a Lifetime 이었습니다. 이 곡 1156번님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300에 만난 남자친구한테 결혼하자고 청혼하러 갑니다. 응원해주세요. 성공 가자 하셨거든요. 와, 진정한 테토녀신데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화이팅! 알그린이에요.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Agreed.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Steve Forbes의 I'm in love with you. 올리비아 뉴튼 존의 Hopelessly Devoted to You까지 세 곡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클로드 볼링의 Sentimental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밥을 담는 작은 그릇이나 그 안에 반찬을 곁들여 담은 밥을 도시락이라고 부르죠. 학창시절에 먹던 도시락은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시던 어머니의 부지런함 덕분에 든든함을 들고 집을 나설 수 있었죠. 소풍 전날 밤엔 도시락에 담길 김밥을 상상하며 잠 못 드는 설렘과 기대감을 품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교실은 뷔페로 변했어요. 친구들과 도시락을 함께 먹으면서 우정을 다지던 그 순간은 참 즐겁고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급식과 외식이 흔해졌지만 점심시간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던 그 시절은 포근한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릇 안에 담겼던 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다정한 마음이었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요한 슈트하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플레다마우스 가운데 안녕하세요 후장님. 소프라노 나탈리 시오케트의 노래와 에릭 라가세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열던 그 순간의 분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얼마나 행복했나요? 뚜껑 열자마자 퍼지던 그 김치볶음 냄새. 친구들과 반찬 서로 이렇게 바꿔 먹던 기억도 나고요. 또 어쩌다 특식으로 이렇게 김밥을 싸준 날이면 아예 열어놓고 친구들 먹게 하라고 한 통, 또 선생님 드리라고 한 통 이렇게 따로 싸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은 배달도 워낙 많고 외식도 흔해졌지만 이 도시락만큼은 이상하게 늘 정겹고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마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담은 그 정성 때문이겠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테클라 바다르셰프스카의 소녀의 기도 보내드렸습니다. 조셉 쿠퍼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 곡은 5773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그리고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죠.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죠. 아당 엿장수님이 이남 육녀 12개의 도시락을 싸시던 어머님의 초인적인 삶을 기억합니다. 부뚜막 위에 쪼르르 놓인 도시락, 그 양철 도시락이 생각납니다. 보온 도시락 들고 다니던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 저는 좀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 양철 도시락 봤던 기억은 나지만 전 양철 도시락은 사실 안 써봤는데 오히려 나중에 그 추억의 도시락 막 그런 메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식당 가서 사람들이 도시락 시키면 그 양철 도시락에 나온 밥 먹고 이런 이래서 그랬군요.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그 시절 어머님들. 이 도서맘님도 아당은 늘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둥이 이유식 만들면서 매일 고민되어 우리 엄마는 애 셋 키우며 도시락을 매일 어떻게 쌌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울컥했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들 또 어머니 생각하셨군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이제 급식 때문에 어머니들이 아예 학교 보낼 때 도시락 걱정은 안 하시는데 그 외에도 얼마나 바쁘고 힘든 일이 많나요. 그런데 매일 아침 도시락을 챙긴다는 건 정말 보통 이제

아니었는데 어떻게들 해내셨는지 정말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자, 오늘이 5월 21일 부부의 날이랍니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게 정식으로 2007년에 제정된 날인데 부부의 날, 오늘도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부부의 날을 맞아서 손주바보님 또 그레이스님이 이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그나이 오페라 로엔그린 가운데 신부의 합창 함께 듣죠.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가운데 신부의 합창, 유진 얼만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몰먼 태버너클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손주 바보님, 그레이스님이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하늘 가득히님이 부부의 날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오늘 저녁에 술 약속이 있어서 일찍 못 들어가는데 만화님이 오늘 부부의 날인 거 모르겠죠?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동일님 말씀대로 부부의 난을 치르시게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부부의 날인 거 알기 전에 약속 잡으신 거니까 어쩔 수 없고요. 취소는 못 하실 테니까 대신에 빈손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선물 하나 가지고 들어가세요. 동작님이 왠지 옷 매무새를 고쳐 입고 거울을 보고 참여해야 할 것 같은 아당 본방 사수 시간. 반가워요. 진료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아침 아름다운 당신에게 슬쩍 발을 딛고 인사드림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신가 봐요. 진료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근데 지금 한참 진료 시작이라서 이제는 방송 못 들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본방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도 꽤 계세요. 우리 아당 들으시는 분들 중에.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20, 30대 때는 그릇이나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가보면 저렴한 것들도 아름답게 보여 혹해서 사곤 했다. 그런데 막상 집에 가져와서 보면 어쩐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것들을 샀다. 내가 이만큼이나 비싼 걸 샀다는 뿌듯함과 너무 비싼 걸 산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싼 것과 비싼 것이 구분되지 않았다. 낡거나 지겨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백화점에서 봤던 그 물건이 중간에 뒤바뀐 게 틀림없었다. 물론 그럴 리가 없다. 오랜 시간 미스터리를 풀지 못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사와야 하는 건 그 물건이 아니라 백화점 진열대의 넓은 공간과 조명이었다.

중요한 건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라 물건을 둘러싼 환경이었다는 것을 천천히 알게 됐다. 집에서 백화점과 똑같이 호화로운 진열 환경을 갖출 수는 없지만 원칙은 분명해 보였다. 바로 간소화. 집을 넓힐 수 없다면 물건을 줄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공간을 충분히 갖고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싼 물건이라도, 아니 싼 물건일수록 백화점이나 박물관의 진열대와 같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때 각각의 물건은 각각의 고유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렇게 나는 적극적인 미니멀리즘을 시작했다.

라비앙로즈 장밋빛 인생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박혜윤의 책 도시인의 월든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유 참 글이 재밌었어요. 이 책의 부제가 부족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도 다른 사람의 기준일 수 있죠. 내가 만족하면 된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백화점에서는 그렇게 뭔가 근사해 보였는데 막상 사와서 우리 집에 놓고 나니까 백화점에서 내가 봤던 그 물건이 아닌 듯한 느낌. 또 요즘은 이제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니까 온라인에서 얼마나 사진을 이렇게 예쁘게 찍어놓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 보고서 오 우리 집에도 있어도 예쁘겠는데 하고 주문했는데 갑자기 다른 물건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결국 그 물건 자체보다 그걸 둘러싼 공간과 분위기 또 그걸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더 그렇게 보였던 거겠죠. 미니멀리즘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덜 갖고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잘 보이게 더 아끼면서 살아가는 방식에 가까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뭐든지 제 손에 들어온 물건을 굉장히 아끼는 편이에요. 뭔가 얘가 어떻게 나랑 인연이 됐을까? 옷 한 벌도 얘가 어떻게 이렇게 나랑 인연이 돼서 내가 이렇게 매일 입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내 물건은 참 많이 아끼면서 사는데, 삶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갖는 것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애정 있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오늘 부부의 날이라 많은 분들이 부부의 아주 달콤한 이야기들 보내고 계십니다. 7575번님은 50 넘은 지금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는 남편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같이 나이 들어가는 짠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프지 않고 쭉 친구같이 이대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상적인 부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모습 나눠주셨고, 또 0148번님은 여기는 제주도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입니다. 남편과 휴가를 맞춰 이번 주 일주일 제주도 여행 중이에요. 날마다 사무실에서 듣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결혼 29년 차, 이제는 애틋한 남편과 함께 숲속에서 들으니 너무 좋네요. 여행을 마칠 때쯤에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생활할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지금 조금은 흐린데 공기도 좋고, 아, 제주도 얼마나 상쾌하고 좋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부부의 날 이렇게 함께 계시니까, 아, 오늘 하루 더 특별한 하루 보내고 잘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아,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이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서 간주곡 들었죠. 오늘은, 아, 아리아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듣겠습니다. 아리아가 아니죠. 합창곡입니다. 주세페 시너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코벤츠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코벤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요일마다 그 아리아의 초상 하고 있는데요. 이 오페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좀 이렇게 짧게 짧게 한번 메모해서 모아보세요. 그러면 끝날 때쯤은 아마 다들 오페라 박사님 되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곡, 이 오페라 첫 순서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기억나시죠? 그 스토리도 좀 적어놓으시고 좋았던 아리아 같은 것도 좀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역할의 그 이름, 극중 이름 같은 것도 이렇게 기억해 보실 수 있으면 기억하면 아주 좋습니다. 오늘 2부에서 또 아리아의 초상 오페라 노르마와 함께하는데 기대해 주시고요. 노랑 공주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결혼식 할 때 생각에 눈물이 왈칵. 아까 전에 결혼 행진곡 나올 때 보내신 사연이에요. 나의 짝 21년 전 하늘나라로 소풍 간 남편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씩씩하게 즐겁게 또 바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남편도 그곳에서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 또 며칠 지나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잊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직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셨을 때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우리 노랑공주님 따뜻한 커피 한 잔 혹은 시원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드셔도 좋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드볼적의 슬라프 무곡 작품 번호 46 전곡 듣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곡 F장조 템포 디미뉴에토 듣겠습니다. 이 템포 디미뉴에토가 미뉴에트풍의 우아한 춤 리듬이 붙어있는데요. 앞서서 들려드렸던 슬라브 곡들이 민속적인 열정과 생동감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들으실 이 곡은 훨씬 더 품이 있고 섬세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동유럽의 정치와 빈 고전주의의 우아함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드볼작은 이렇게 소박한 민속 선율 안에서도 어딘가 따뜻하고 고운 품격을 만들어내는데 참 뛰어난 그런 작곡가였어요. 자, 라파엘 쿠벨리기 지휘하는 바이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46 가운데 4번 F장조 템포 디미뉴에토 라파엘 쿠펠리 지휘한 바이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이 곡은 뭔가 슬라브 색채보다 고전주의 같은 그런 느낌도 물씬 나는 조금은 앞선 곡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좀 뭔가 우아하고 기품 있는 그런 느낌의 3박자 무곡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르로이 앤더슨의 버글러스 할리데이, 나팔수의 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레드릭 페넬이 지휘하는 이스트만 로체스터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죠.

빛나는 곡 함께했습니다. 룰루이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 프레데릭 펜네르지와는 이스트만 로체스터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 체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준비했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 그리고 크로트 헤베스 아들러가 주연은 내셔널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하고요. 1부 끝곡입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시, 김효근 곡 첫사랑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김순영의 노래였고요. 3521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 첫사랑,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첫사랑이면 첫사랑 떠올리시고요. 아니면은 떠올리지 마세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 공연이 열립니다.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음악적 틀을 제시하는 창작 프로젝트죠. 최수열의 지휘로 함께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C어트입니다. 음악감독 김선아가 이끄는 콜레기움 무직쿰 서울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조재혁의 합시코드, 김다미의 바이올린, 이석준의 호른 연주와 함께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을 연주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서희태 지휘의 KG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핑커스 주커만의 협연으로 베이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주죠. 5월 31일 일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음악감독 김민희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초청지휘 최재혁과 함께 뿔랑의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육중주,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을 연주합니다.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끝으로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슈콥스키, 첼리스트 문태국의 협연으로 드볼작의 첼로 협주곡과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려줍니다.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팽의 24개의 전주곡 프렐리우드집 가운데 제 15번 빗방울 전주곡을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와 함께합니다. 기원전 50년경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갈리아 땅의 드루이드교 사제들이 최고의 여사제 노르마의 신탁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국에서 로마군을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원하지만 노르마가 받은 신탁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노르마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사제로서의 순결 서약을 어기고 로마의 총독 폴리오네와 몰래 사랑에 빠져 두 아이까지 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폴리오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노르마는 달의 여신에게 간절히 평화를 기도하는 아리아를 부릅니다.

너무나 유명한 아리아였죠. 카스타 디바, 정결한 여신,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 그리고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아주 살짝 지직거림이 들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좀 지직거렸죠. 이게 1954년 라스칼라 극장 라이브 음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전설적인 음원이라서 이 정결한 여신 카스타 디바 하면은 모두가 이 음원을, 이 칼라스의 노래를 떠올르죠. 이 오페라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르기 까다로운 곡으로 손꼽히는 한 곡입니다. 노르마의 아주 상징적인 아리아죠. 자, 이렇게 노르마가 조국이냐 사랑이냐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폴리오네의 마음은 이미 그녀를 떠나서 젊은 여사제 아달지사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랑에 빠진 자신의 심경과 또 불길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으면서 자신감에 찬 아리아를 부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비너스의 재단에서 나와 함께라는 곡이었고요. 테너 프랑크 코렐리의 노래 그리고 툴리오 세라핀이 주연한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5847번님이 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르마는 조국이냐 사랑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나빠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나쁘죠. 나쁜 남자. 여사제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폴리오네와 사랑에 빠진 아달지사는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죠. 최고의 여사제인 노르마에게 고민을 상담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달지사가 사랑에 빠진 남자가 하필이면 자기 아이들의 생부인 로마 총독 폴리오네라는 사실에 노르마는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절망한 노르마는 배신감에 잠들어 있는 두 아이를 죽이려 하지만 아달지사는 노르마를 필사적으로 만류합니다. 자신이 폴리오네를 설득해서 다시 노르마에게 되돌려 보낼 테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위로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깊은 우정을 확인하는 이중창을 함께 노래합니다.

들어보세요. 노르마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와 메초 소프라노 크리스타 루드비히의 이중창 그리고 툴리오 세라피니 주연을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아름다운 이중창을 함께 노래하죠. 어쩌면 이 장면은 지난번 소개해드린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알마비바 백작에게 맞서는 백작 부인 로지나와 또 하녀 수잔나의 편지 이중창처럼 이 오페라 역사 속또 하나의 인상적인 여성 연대의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누가 그러셨죠? 0616번님이 남자들은 왜 이러죠? 이렇게 여자들은 서로 위하는데.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또 남자들의 진한 우정을 그린 오페라 제가 얼른 찾아와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차르트의 또 음악이 재치와 우아함 속에서 여성들의 공모를 밝게 그려냈다면 이 베리니는 훨씬 더 비극적이고 절실한 연민의 감정을 노래하죠. 아달지사는 약속대로 폴리오네를 찾아가서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만 폴리오네는 오히려 아달지사를 강제로라도 로마로 데려가겠다며 고집을 부립니다. 신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노르마는 폴리오네가 아달지사를 납치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합니다. 그녀는 즉시 신전의 청동 방패를 세번 두드려 로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드루이드교의 전사들은 피의 복수를 다짐하며 환호합니다. 이때 아달지사를 납치하려 신전에 잠입했던 폴리오네가 붙잡혀오고 전사들은 그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외치지만 노르마는 단둘이 신문하겠다며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노르마는 폴리오네에게 아달지사를 포기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하지만 폴리오네는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질투와 분노에 찬 노르마는 폴리오네뿐만 아니라 신을 배신한 아달지사도 함께 화형에 처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다시 군중을 불러모은 노르마는 신을 배신하고 조국을 해친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 밝히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군중이 그 죄를 지은 여사제가 누구냐고 묻자 노르마는 아달지사가 아닌 바로 나다, 소뇨라며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한 노르마의 숭고한 사랑과 고결함에 폴리오네는 깊이 감동하며 그녀를 향한 사랑을 다시 깨닫습니다. 노르마는 아버지 오로베소에게 두 아이들을 보살펴 달라고 눈물로 애원한 뒤 폴리오네와 손을 잡고 불타오르는 화양대로 함께 걸어 들어가며 정말 비극적인 막이 내리죠.

이 내용에 몰입해서 이 오페라를 관람하면 얼마나 감동일까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 비극의 노래를 부르고 극적으로 노르마와 함께 폴리오네가 화형 당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장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여운을 남겼을 것 같습니다. 이 오페라는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는 1831년 12월 26일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처음 초연이 되었습니다. 이 등장 인물들의 캐릭터를 좀 정리해드리면 주인공인 노르마, 강인함과 또 연약함이 동시에 공존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민족의 지도자이자 신성한 여사제지만 사랑 앞에서는 누구보다 인간적으로 흔들렸던 또 자존심이 강하고 감정의 폭도 크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는 그런 숭고함까지 보여주는 인물이고요. 폴리오네는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의 인물이죠. 아까 전에 나쁜 남자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쉽게 흔들리고 책임감을 부족하지만 또 마지막 순간에는 노르마를 따라 죽음을 선택하며 뒤늦게 진심과 용기를 드러내죠. 또 아달지사, 순수하고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에요. 사랑과 신앙 사이에서 괴로워하지만 타인을 또 해치려 하지 않는 선한 성품을 지녔고 노르마를 향한 연민과 진심 어린 우정 역시 또이 오페라의 중요한 축을 이루죠. 어쩌면 노르마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이 작품 속 인물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 때문에 흔들리고 상처받고 또 끝내 자신의 선택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 벨리니는 그 복잡한 감정들을 참 아름다운 소녀 속에 잘 담아냈습니다. 자,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오페라 노르마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편의 오페라 또그 안에 인물들 따라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노르마의 선율들, 아리아들이 상대적으로 좀 길어서 다른 오페라보다 자주 들려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카스타 디바 정도 주로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선율 듣는데 굉장히 익숙했던 이유가 또 있어요.

0: 프란츠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이 오페라의 주요 선율들을 바탕으로 해서 노르마의 회상이라는 화려한 피아노 작품을 남겼죠. 피아노 콘서트 패러프레이즈. 뭐 노르마뿐만이 아니라 뭐 돈조반니나 리골레토 같은 오페라에서도 영감을 받아서 콘서트 패러프레이즈를 작곡해서 또 피아니스트들에게도 이 오페라들은 이 선율들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렇게 한 예술가의 작품이 또 다른 예술가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새로운 작품으로 이어지는 것도 참 재밌고 뭐 어떻게 보면 클래식 음악의 역사가 그렇게 서로의 영감이 이어져 온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목요일에 하는 코너 아리아의 조상을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준비를 한 보람이 있네요. 남영란님이 오늘 부부의 날인데 노르마 뭔가를 생각하게 하네요 하셨어요. 그러네요. 이 노르마도 결국에는 뭐 결혼한 부부는 아니지만 이폴리오네와 함께 두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부부나 다름없는데 또 생각까지 또 하셨네요. 서예진님은 오페라 노르마 한편 완전 정복한 듯합니다. 너무 좋은 기획입니다. 다음 오페라도 기대되네요. 배우며 들으니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는 제가 리스트 얘기했더니 피아노 노르마도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곡이 20분 가까이 육박해서요. 한번 기회 되시면 찾아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끝곡으로는요. 사랑의 기쁨 마르티니의 플레지르트 다무어로 준비했습니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띄우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89.9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4: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 따라 우리도 작은 생명을 보듬게 하소서. 두 손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먼저 섬기며 헤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빛과 소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생명 진리 은혜 되신 김구삼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 장로회 신학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님 찾아오셨네, 정영자의 음성으로 듣고요. 성령이 오셨네, 유엔젤 보이스의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엘티방님께서 휴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후님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노성혜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서울 모태탑 창단이 부른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항상 겸손하자님 샬롬 출첵합니다. 오랜만에 아이디를 뵙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김현숙님, 새벽 기온이 차가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명희님 비롯해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비가 오면서 또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 전과 또 비 온 뒤와 기온 차가 꽤 많이 났죠. 주변에 감기 환자 보니까 목소리도 많이 변했던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시원님, 나를 비롯해 주위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자고요 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는데요. 이찬구님께서도 교회 구역 경연 찬양이라고 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청해 주셨습니다. 지영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신예숙님께서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신 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민호기의 찬양 라베리떼 301님께서도 같은 곡을 청해 주셨어요. 먼저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돌아와 돌아와 초동교회 성가대의 찬양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김윤진의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강성훈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2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시인은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노래합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깊이 신뢰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편 33편은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막지 못하는 위협도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둘째, 주님께서는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육적인 결핍은 물론이고 영적인 기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진짜 굶주림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속은 메마릅니다. 날마다 하늘의 만나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셋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삶의 온갖 문제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담대히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살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0: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신주련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박정하의 음성으로 예수 따라가며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한빈님 문자 주셨는데요. 출근을 일찍 하시네요. 두 번째 출근 버스를 탔는데 찬양이 경쾌하게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너무도 상쾌하고 경쾌한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 확실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버스기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계실 한빈님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꽃지고 여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고통 또한 주님께서 주시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오직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고요. 유해피봄님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저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글을 주셨어요. 50세에 3명의 자녀를 두고 하나님 품으로 간 이 집사님, 56세에 3명의 자녀 두고 하늘나라에 간 김권사님, 내 자녀 기도하면서 두 가정의 엄마 대신 중보 기도해 주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네요. 내 자녀를 넘어서는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폴라리스님께서는 김형미의 곡을 신청곡으로 부탁드려요 하셨나요? 나의 하나님 준비했고요. 고다르크님께서 새벽마다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친 마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시면서 가수는 김대환인데 은혜를 청해 주셨어요. 아마 은혜 아니면 이 곡이 아닐까 싶어서요.

2013년 제인 구달 박사와 함께 생명 다양성 재단을 만들자마자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다. 2009년 5월 서귀포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를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다. 돌고래는 지능이 굉장히 높은 동물이다. 거울 속 자신을 인식하는 데까지 우리 인간 아기도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돌고래는 7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런 동물을 수족관 볼거리로 만드니 우울증을 앓기 십상이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게 이 위대한 동물에게 자유를 선사한 일이다.

최재천의 히스토리아 비테이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인 오늘, 이 땅과 바다, 하늘의 생명들과 함께 숨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꽃마리님 결혼 기념일이시군요. 담임 목사님 주례로 결혼한 지 43주년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한나형의 여정 신청합니다.

0: 해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1: 격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 박람회
6: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입니다. 유리정우님 신청하신 크룩스의 주님의 사랑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3: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4: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5: 별이 다섯 개
3: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출 때 정확히 계량을 하기보다 한 꼬집, 두 꼬집, 눈대중으로 대충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맛을 봤을 때 간이 딱 맞는 건 우리의 손끝이 기억하는 맛이 있기 때문이죠.

일상의 농도를 맞추는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언가를 더 넣고 빼야 할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오늘 나의 하루가 가장 맛있을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하루의 황금 비율을 믿으면서 금요일 오늘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실사이버드에서
1: 수 실력자
0: 나의 꿈을 수 실력 발휘 쏴
1: 수 실력자
0: 내 실력이 수 실전으로 쏴
1: 쏴

0: 사이버 사이버 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중동사태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지금,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에너지를 절약하는 슬기로운 국민행동 함께 해볼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원 차단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전기차, 휴대폰 등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일상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평동 나비엔.
9: Good Music Station. CBS FM.

친정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뵈러 가기 위해 기차역 가는 길입니다. 예, 휴대전화 뒷자리 9971번으로 오신 분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신청하셨어요. Singing 아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많이 편찮으신 게 아니면 좋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곡과 함께 보내드린 곡은 Hear My Eyes,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Tell Me The Old Old Story,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소녀님, 비 온 뒤에 상쾌함이 더 좋은 아침 운동길. 그쵸? 어제와 그제 이틀간 비가 내린 후 맞이한 청명한 아침. 깨끗한 아침. 청초하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8707번으로 오신 분께 커피 쿠폰 드릴 건데요. 동탄에서 병점역 가는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버스에서 939가 나와서 들으니까 매일 차 안에서 들으며 출근하는 것 같아요. 창밖에 햇살이 따뜻이 느껴지는 금요일 출근길 기분이 좋습니다. 19번 화성버스에 몸을 싣고 계시대요. 19번 화성버스. 그러니까 매일 운전해서 출근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데 오늘 저녁 모임이 있어서 차는 두고 버스 타고 가는데 내가 매일 아침 듣던 방송이 버스에서 나오는군요. 감사합니다. 뒷자리 5501번으로 오신 분께도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신청곡도 준비했습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 새벽 비행기로 딸 2명과 또 교회분들 총 14명이 태국으로 해외 선교를 갔습니다. 돌아오는 날까지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화를 달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못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마다 뒷마당에 있는 울타리에 그 못을 박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마다 못을 박던 아들은 울타리에 못을 박기보다 화를 참기가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화를 참을 때마다 울타리에 박았던 못을 한 개씩 뽑으라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못을 다 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울타리에 생긴 구멍을 한번 봐라. 울타리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니?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이런 상처를 남기지. 나중에 미안하다고 해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생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악성 댓글로 고통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잠언은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형제나 자매에게 성을 내고 욕하는 건 살인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대신 생명을 살리는 소망의 말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연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울타리에 남은 못자국.

He has made me glad.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였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예,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온이 좀 낮은가? 꽤 서늘하네 생각을 했는데 배고픈 고질라님 계신 곳도 많은 비가 내린 뒤라 새벽 기온이 차갑습니다. 새벽 예배 오셨던 어르신 성도님들 모셔다 드리고 돌아가는 길 잠깐 차 세우고 참여하신 거래요. 아유, 수고가 많으시네요. 코스모스님 신청하신 The God of Abraham Praise, 주 우리 하나님 들으려고 준비해놨습니다. 버스 기사님이시네요. 매일 듣기만 하다가 참여는 아주 오랜만에 하신 건데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939 CBS 음악 FM을 오전 중에 자주 틀고 운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나아갑니다. 네,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4379번으로 오신 분은 Blessed Quietness,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신청하셔서 준비했는데요. 친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군요. 친구가 홀로 딸을 키우며 일하는 또 딸을 위해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힘들어하는 딸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파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잠언을 낭독하고 녹음해서 찬양과 함께 매일 보내주기로 약속했죠. 오늘로 20일째입니다. 친구와 그 자녀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

오늘 생방송 시작 약 2분 전쯤 우리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이악스럽다 이런 단어를 접했거든요. 오늘따라 이 단어가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악스럽다. 어감상 느낌은 오는데 뭐 그리 좋은 느낌은 아닌데 정확한 뜻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득바득 끈질기게 집착하다. 예, 끈기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뜻인 거죠. 아득바득 끈질기게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가 너무 이악스럽지 않았길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면 네, 이 곡이 아득바득 아등바등했던 우리 마음을 좀 풀어줄 것 같아요. 안단테 안단테 들으면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마치겠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 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역시 고려기 포터.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그대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지치시나요? 돌아보면 의외로 작은 일 하나가 마음을 오래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말 한마디, 사소한 서운함, 미뤄둔 걱정 같은 것들이죠. 어떤 여행자가 긴 길을 걷다가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주인이 여행자에게 물었습니다. 먼 길 고생하셨어요. 걸으면서 가장 힘든 건 뭐였나요? 그러자 여행자가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험한 산길보다 더 힘들었던 건 계속 귓가를 맴돌던 작은 모기 한 마리였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큰 시련보다도 계속 마음에 맴도는 작은 걱정 하나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죠. 그대 아침에 참 잘 오셨어요. 잔 걱정도 마음 한켠의 무거움도 잠시 내려두고 음악으로 치유받고 가세요.

0: 약간 잊어버린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오늘 하늘이 되게 파랗네. 오늘 햇살이 굉장히 예쁘네. 아, 지금 들리는 노래 이 노래 뭐더라? 좋네. 이러면서 살짝 다른 것들로 채워가서 깜빡 잊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잊을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이 이 아침에 많이 보이고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파럴 윌리엄스의 해피. 5월 22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CBS 음악 FM입니다.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프로 시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큐밍
0: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8: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9: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0: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1: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Plain White Tees, Hey There Delilah 들으셨어요. 앞서서 미국애가 나탈리 라 포르카데, Remember Me 영화 코코 중에서 나왔던 노래죠. 9408님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날씨가 정말 상쾌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휴 껴서 가족 여행 갑니다. 라고 2563님 주셨는데 오늘 불금이라 설레시죠? 일단 저희 설렘송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으로 오시면 파란색 투표창 보이시죠? 세 곡 올려놨는데 그대를 가장 설레게 하는 노래 한 곡을 선택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놀러 가시는 분도 투표는 꼭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를 레인보우 앱이나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불금은 보통 불금이 아니라 월요일에 대체 휴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의 시작인 금요일이네요. 5월이 또 계절의 여왕인 만큼 5월의 연휴는 뭐 그 몸값이 좀 제법 나가죠. 그래서 약속도 많으시고 계획도 많으시고 혼자 계획도 있겠지만 가족 단위나 모임 단위로 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어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뭐 하면서 지내실 건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물론 저희는 월요일에 생방하지만 그대들의 계획도 좀 궁금해지네요. 7시 18분입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오늘은 전국 하늘이 차차 맑아지면서 다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전남 북서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도는 때때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25도, 대구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역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영남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고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은 16도고요. 광주가 18.4도, 대구 17.7도, 부산이 17.6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퀸의 노래는 1182님께 전해드렸고요. 페르난도, 쉐어, 앤디 가르시아의 노래 022님께서 영화 맘마미아2에서 나왔던 페르난도 듣고 싶어요 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휴에 저는 옷장 정리요. 홍정현님. 저 오늘 조퇴하고 내일부터 여행 가요. 고라니님. 북중 밖 갈 거예요. 꽃마리님. 야구 보러 가요. 두산 팬인 큰딸, 하나 팬인 작은딸, 두 애들이랑 비행기 타고 대전 가요. 늦은 점심으로는 두루치기도 먹을 거예요. 와,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있으세요. 고은 아이님 주셨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딱 계획이 서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많은 분들은 그러니까요. 뭐 할까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이 진짜 좋잖아요. 일단은 비워져 있어요. 그 시간은. 뭐 할까? 이제부터 생각해보는, 궁리해보는 그 시간이 사실 제일 행복하잖아요. 오늘 행복한 금요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7시 27분이고요. 루 리드의 Perfect Day 2904님 신청하셨고요. 존 덴버의 Any Song 5802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just a perfect day. Drink sangria in the park, and then later

0: 데스파시토.
1: 데스파시토 들으셨습니다. 루이스 본지 데디 양키 8012님께서 신청하셨군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이번 독서 모임의 선정 도서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었다. 소설 속에서 감정을 담은 물건을 사고파는 이모셔널 솔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살면서 단 하나의 감정을 살 수 있다면 어떤 감정을 사시겠어요? 그들 중 누군가 설렘을 소유하고 싶다고 하자 대부분이 설렘을 골랐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그럼 최근에 설렜던 순간은 언젠가요? 나는 되물었고 그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새하얀 나비가 한 마리 너울거리며 꽃밭을 날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이 설렜던 순간은 저마다 달랐다. 누구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한강에 갔는데 그때 마주한 풍경에 설렜다고 말했고 누구는 입사하고 처음으로 사수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떨린다고 했고 누군가는 조카의 환한 미소에 누군가는 반려견의 애교에 누구는 남자친구의 사랑한다는 말에 설렜다고 말했다. 평생 소유하고 싶은 감정이 사실 이처럼 사소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

된다는 것,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장면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는 것, 조그만 설렘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삶은 단순하면서도 저마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곳에서만 예술을 찾지 마라. 네 눈물이 누군가의 슬픔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던 그날 선배의 말이 내가 걷고 싶은 길이 되었다는 것. 그날 우리는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을 가장 갖고 싶어 했다.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김우석의 가끔 내가 마음에 들었지만 자주 내가 싫었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감정을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설렘. 아, 좋네요. 설렘이 사라진 삶은 좀 무감각해진 것 같죠?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나 요즘에 아무 거에도 설레지 않아. 나 무감각해졌나 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작은 설렘 하나만 있어도 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글 보니까 설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감각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어떤 감정을 갖고 싶은지 나 죽을 때까지 이 감정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전 잠깐 생각해봤는데 저는 기쁨. 기쁨은 제 안에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는 게 진짜 기뻐 막 이러면서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해봤거든요. 부대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7시 47분이고요. 콜드플레이의 Fix You 들었습니다.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6: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7: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2: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8: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9: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0: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0: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2: 노무법인 폐
11: 1544-7575.
12: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3: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1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5: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 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0: 제조 새벽 판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0: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1부 끝곡입니다. 자미로콰이 Virtual Insanity. 2부 설렘송 투표하러 오세요. Oh, what we're living in.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코스피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뉴욕 증시는 이란 전쟁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국민참여 성장펀드가 오늘부터 3주간 6천억 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가 논란을 일으키며 불매운동으로 번진 가운데 일부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매장 직원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 코스인 경남 하동 레일바이크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라 보름새 사상자가 2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장치 미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사망자가 나온 뒤에야 운행이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5월에서 7월 큰부리 까마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시기 큰부리 까마귀는 새끼를 보호하려는 습성으로 인근 행인을 공격할 수 있어서 가까이 접근할 때는 우산이나 모자를 착용하고 눈을 직접 마주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전남 북서부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온화하겠는데요. 서울은 27도, 서울 26도, 전주 27도로 17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부터 27일까지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어제 노사의 협상 타결 소식

0: Cranberries Dreams 0205님 청해 주신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맑은 하늘이라는 닉네임으로 아 오늘 설렘송은 잘 모르는 노래도 있어서요. 유튜브에서 찾아서 듣고 왔어요. 라고 하셨어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거는 아니에요. 잘 모르는 노래는 아유 뭐 그렇게까지 듣고 오실 건 아니고요. 2부에 저희가 띄워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틀어드리는 노래 듣고 그때 투표하시면 돼요. 1부에 사실은 다 안 해도 괜찮아요. 2부에 들으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1부에서 그냥 제목만 보고 아, 이 중에 뭐 이거 이렇게 해놓고 2부에서 들으면서 아니야 내가 진짜 들어보니 내 심장은 여기 이 노래에 더 쿵쾅거렸어 라고 바꿔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다른 데 가서 듣고 오지 마시고요. 자, 저희 2부 시작했고 광고 후에 불금이라 설렘, 설렘송 세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노래 함께 들어볼 준비하고 들으시고 투표하신 다음에 내가 이 노래 선택하시고 왜 나는 이 노래가 좋더라, 왜 내 심장은 반응을 했는가 이런 그 추천의 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시고 오늘도 10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10: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2: 왕타 칫솔!
1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 종에 응원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불금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리오리오님입니다. 제가 고른 설렘송 첫 번째 곡은 미셸 폴라레프의 홀리데이스입니다. 어린 시절 살던 동네를 성인이 되어 다시 찾아가던 차 안에서 이 곡을 들으면서 아련한 회상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나 그런 추억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의 설레는 마음 또한 느끼게 해주는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은 장프랑스와 미셸의 Adieu Jolly Candy인데요. 꿈 많던 학창 시절 FM 라디오는 제 머리맡에서 늘 친구가 되어주었죠. 깊어가는 밤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곡이었는데요. 그날의 방송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설렜던 순간이 소중한 기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곡은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90년대 대학가에는 해외 어학연수 붐이 일고 있었는데요. 저도 졸업 후에 부푼 꿈을 안고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현지 라디오 방송을 듣던 어느 날 밤, DJ의 소개와 함께 이 노래가 흘러나왔고 그 순간 부모님과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리움에 빠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이 노래만 들으면 그때의 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련해지곤 해요.

할렘송의 주인공 리오리오님께는 순두부 외식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세 곡을 들었는데 저는 노래 들으면서 심장이 가장 쿵쾅쿵쾅 세 개에 울리는 거 그 노래가 설렘송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햇살 한줌님께서 첫 소절에 아 하는 탄성이 나오는 게 그게 찐 설렘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일단 심장이 크게 뛰면서 탄성이 나오는 그 노래는 그대들에게 어떤 노래였나요? 푸른 마음님은 첫 소절 듣는 순간 뿅 갔어요. 허스키하면서도 미소년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가 설레게 해요. 미셸 폴라레프의 헐리데이즈 요거를 투표하신 분이시거든요. 오늘 두 번째 노래는 사실 제목만 보고는 아까 그분께서 너튜브를 찾아볼 만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들으면서 다들 탄성을 내지르셨습니다. 장 프랑스와 미셸의 아듀 졸리 깡디 이 노래였는데 생각할 필요도 없네요. 2번이네요. 그 시절 밤의 디스크쇼를 빼놓고 인생의 한 페이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시그널 음악 들었던 이종원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제 청춘 시절 다시 생각해보니까 참 반갑고요. 라고 바위나리님 주셨고 그때 그 라디오 들으면서 보냈던 고딩 시절 생각이 나죠. 야자 끝나고 집에 오면 이 시그널을 들으면서 엄마가 차려준 간식을 먹었거든요. 지금 안 계신 엄마도 보고 싶고 안젤라님이세요. 아 운전 중에 눈 감을 뻔했어요. 이 노래 예전에 남자친구랑 들으면서 손 꼭 잡고 보리밭길을 걷던 시간이 떠오르네요. 양다리 걸친 나쁜 놈인데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어요. 라고 7542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 이 노래는 책의 바라님께서 제가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에 독일에서 목회하고 있는 당시 유일했던 제 친구가 추천해준 노래였어요. 그 후에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추천해주면서 위로해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다들 비슷하게 외롭거나 지친 시기에 이 노래 안 들어봤던 사람 있나요? 진짜 위로가 됐던 노래예요 라고 주셨고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헐리데이즈가 41.3%, 아듀 졸리 깡디가 15.5%, You've Got a Friend가 43.2%. 오, 약간의 차이로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가 제일 많은 표를 받았네요. 그러나 제일 1등한 사람한테 표한 사람에게 저희가 커피 쿠폰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대들의 모든 설렘을 인정하고 예. 저희가 상관없어요. 나 1등하기 위해 1등할 것 같은 거에 투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고 이렇게 설렘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나의 설렘송도 한번 저희에게 보내주시죠.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로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까멜라 가베요. 피처링 영터그 하바나 들을게요. 5996님 신청하셨습니다.

0: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에드 시런 포토그래프. 5780님께 전해드린 노래,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Die with a Smile, 0336님과 함께 들었고요. 앞서서 5099님, 저희 집 첫째 12살 남아인데요. 어제 머리를 올 핑크색으로 염색했어요. 지난주에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핑크색 머리로 염색하고 싶다 얘기했는데 다들 이상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럼에도 자신의 선택을 밀고 나간 첫째를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는데요. 이든이 멋지다 하시면서 이 핑크 소년을 위해서 핑크의 So What 청해주신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직장에서 케미가 맞는 친구 생겼어요. 직장이 즐겁습니다. 행복하다 님이시고요. 큰 딸내미가 회사 행사가 있어서 지난 주말에도 모시고 12일째 근무 중인데 내일 드디어 쉰다고 며칠 전부터 토요일날 짜장면을 먹자고 조르네요. 엄마, 토요일날 우리 짜장면 먹자. 난 토요일에 쉬면 짜장면 먹을 거야. 짜장면 먹고 머리 파마하고 저녁에 또 짜장면 먹을 거야. 자꾸 그러는데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걸까요? 저희는 짜장면을 거의 안 먹는 집이거든요. 1365님께서 주셨는데 아, 왜 그럴까요? 짜장면에 갑자기 이렇게 집착하면서 먹고 싶은 이런 현상은 왜 때문일까요? 이 증상을 경험해 보시거나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보통 너무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이건 몸이 원해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짜장면이 또 달달하고 또 기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스트레스 쌓여서 짜장면 먹고 싶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드네요. 미리 여사님이 우리 딸 다음 주에 결혼해요. 결혼 안 할 거라면서 대학원 때부터 자취하던 딸인데 결혼한대요. 역시 나이 찬 자식은 끼고 살지 말아야 역사가 생겨요. 자식들이 결혼 안 해서 고민이신 부모님들은 독립시키세요. 이건 팁입니다.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친구들이랑 안동의 맹계마을 갈 계획 세우고 있어요. 여유롭게 잘 쉬다 올게요. 라고 아희님이 주셨는데 저 안동은 하회마을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맹계마을? 막 찾아봤더니 트랙터를 타고 이렇게 주차해놓고 트랙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마을이래요. 그대가 지금 들으면서 이런 데가 있었어? 하면서 나중에 저 어디 가는데 시간 많은데 저 뭐 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러면서 잘 들어주시는 게 진짜 팁. 계획은 아직 없지만 신나게 드라이브 갈 거예요. 0930님 응원하고요. 트레인의 드라이브 바이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7: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6: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림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8: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9: 스트레스로 너무 짜증이 나서 짜증면 먹는 거예요. 8494님의 해석. 짜증은 이 음악이 잘 풀어줄 수 있는데. 청맨지온이 Feel So Good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드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예요. 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가구 LG가전 제품 최대 70% 할인 혜택과 행사기간 내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께는 선풍기 400대, 계란찜기 400개 등 푸짐한 경품 추첨 기회까지 드립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면 탁자 위에 놓인 물잔 하나의 느낌도 달라집니다. 더운 날의 물잔은 목을 축이는 도구이기 전에 식탁 위에 잠깐 놓인 계절이기도 하죠. 얇고 투명한 유리컵 하나만 있어도 방 안 공기가 조금 밝아집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 컵 바깥에 맺힌 물방울, 레몬 한 조각의 노란 빛까지. 파란색이나 초록색 같은 원색의 컵은 가만히 비어 있어도 시원한 느낌을 주죠. 이맘때 우리 곁을 채우는 물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존재만으로 공간에 공기를 바꿔놓죠. 고슬고슬한 이불, 바람 잘 드는 얇은 셔츠. 비어있어도 그 자체로 시원한 물잔처럼 우리 하루도 금세 청량해집니다. 계절의 틈새가 주는 선물 같은데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산뜻해지는 그런 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